0: 얼른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나는 믿네.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의 뜰안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만약이라는 전제를 붙여요. 아, 주님께 맡겼는데도 만약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만약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내가 만든 비상구 하나를 남겨두곤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어쩌면 그 문제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내가 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오늘 마음속에 남겨둔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우리 주님께 맡겨보세요.

믿음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노아 키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했더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마디도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기도마저도 문제에 압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에 앞서서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는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암송

적용하고 묵상할 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니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8월 27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현장에서 만나서 필사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 찬송가 콘서트 진행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찬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채워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 목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한 말씀 청해오고 계시네요.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이응광의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서머 스페셜이 지난주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열어 나눠주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듣고 싶은 내 인생의 찬양.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오래 남았던 이야기들을 골라서 내 인생의 찬양 베스트로 다시 만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다시 들으면 그때는 미처 들리지 않았던 고백이 들리고 한 사람의 삶을 지나오신 하나님의 손길도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넘치는 분 송정제일교회 서상국 장로님 편을 내 인생의 찬양 베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의 삶의 이야기 함께 해볼까요? 내 인생의 찬양.
1: 안녕하세요.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송정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 과거에는 은행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양재당을 경영하고 있는 서상국 장로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재정에 관한 일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건축을 총괄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송정제일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때는 이웃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같이 다니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송정제일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평생 고등학교, 대학교 시대는 잠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좀 있었고, 다시 직장을 이 광주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어서 송정제일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략 한 54년 정도 이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고향과 같은 교회죠.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제가 부족하여도 잘 봐주시고, 또 어려웠을 때는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런 따뜻한 교회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제일교회는 1897년 정도에 유진별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유진별 선교사는 목포 항구를 통해서 남해안 그리고 내륙으로 이렇게 쭉 전도를 하시다가 주로 이렇게 영산강 그 지류에 배를 타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컨대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주를 거쳐서 나주 유생들이 교회 설립하는 게 방해를 하니까 발길을 돌려서 내륙으로 이렇게 했는데, 송정제일교회 전신입니다. 우살이라는 곳에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한쪽에는 영산강 반대쪽을 통해서 양림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독병원이라 할지 그런 시설 그리고 기관들을 만들어서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송정제일교회는 약 지금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진별 선교사가 1925년 11월에 소천을 하셨는데 마지막 사역지가 송정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유진별 선교사가 송정제일교회 당회를 끌어가시면서 기록을 남기셨고, 그해 11월에 소천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정제일교회는 유진별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당회록을 지금 현재 1권은 분실했고 2권부터 있는데, 2권이 1920년도부터 기록한 당회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9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록한 당회록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 역사 유물 지정을 하기 위해서 1차 서류 심사가 다 통과되고, 7월 중에 실사를 마친 후에 금년 총회 때 유물 지정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찬양 자주도 부르지만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즐겨야 합니다. 혼자 차 안에서 남이 안 들으니까 자주 이렇게 차 안에서 부르곤 합니다. 찬양이란 그야말로 삶의 활력이지요. 찬양은 정말 답답할 때 찬양이 저 아우성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하는 기도의 연장이기도 하고 그런 찬양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찬양곡은 찬송가 481장입니다. 가사가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굳이어 나와 함께 하소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강권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날이 저물었고 이렇게 날이 기울었는데 우리 함께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곡한 이렇게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같이 이렇게 유하셨던 그런 기절이 그 이 찬양의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날이 저물 때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481장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찬양은 또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불려지는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즐겨이 부르고 좋아합니다.

성경제일교회는 우살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유진별 선교사가 다시 그 전도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면 그곳에서 또 교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인근의 영광, 장성 이런 지역에서 송정제일교회 전신이죠. 우살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어렵게 걸어서 영광, 장성 지역에서 우살리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숙식을 우살리교회 교인들과 함께 같이 토요일 오후에 하고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기진 배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우살리교회 교인들이 같이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각기 자기가 속해 있는 처소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을 하고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늘어나면 그곳에 교회가 또 생기고 그게 처음 만들어진 곳이 당시에는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장성 삼서면 보생리라는 곳에 그때 당시에는 하라리라는 곳입니다. 하라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기록에 보면 그렇게 우살리로 다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200명 정도가 되니까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200명이 되니까 거기에 교회를 새로이 만들고 그때가 1902년도입니다. 기록에. 그리고 다시 거기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인근에 소룡리교회라는 교회를 또 만드는데 그 교회가 오늘 성광교회라고 합니다. 성광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성광교회는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을 장성지역에서 처음 했었고 순교자가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광교회는 6.25 한국전쟁 때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삼석교회. 다시 성광교회에서 보생교회 신도들과 함께 또 만들어진 교회가 벤나드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벤나드리교회는 지금 황룡면 신오리에 있는 신옥교회가 벤나드리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인근에 영향을 끼쳐서 묘량, 한평, 문장 이런 교회가 쭉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교단은 달라도 대부분 그쪽에 오래된 교회들은 당시에 우살리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교단은 달라도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송종제일교회의 전신인 우살리 교회의 역할이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 송종제일교회가 1986년에 벽돌로 된 본당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시에 헌금하신 분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벽 안에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넣었었는데 그게 이번에 증개축을 하면서 다시 발굴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힘을 합해서 교회를 1986년도에 만들었는데 교회가 이제 낡으니까 아무래도 신세대들은 교회가 이렇게 낡고 어둡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고민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신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본당과 선교관은 증축을 해서 편리성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미관도 이렇게 좀 살려야 되지 않냐 기능적인 것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증개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축과 증개축을 하는 리모델링 그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입당식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도와주신 분들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로 입당식을 하자 해서 성대하게 그렇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나죠. 2021년도에 건축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2022년 부지 선정 그리고 23년 기공 예배 24년 신축 준공검사 그리고 26년에 이렇게 증개축 모든 공사를 이렇게 마치고 준공검사를 바꿔보니까 계산해보니까 5년 정도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땀,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저와 아내는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의 동생입니다. 그 집을 이렇게 자주 놀러 갔었죠. 그 선배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고 가서 보면은 여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피아노도 한 번씩 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와 있었는데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어느 날 여름에 그 길가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나를 이렇게 셌는데 장인 장모 되신 분이 두 분이서 이렇게 밤새도록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먼 데서 이렇게 보는데 가로등 밑으로 두 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두 분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 두 분이 일평생 제 부모가 되셔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동생하고 꼭 어떻게 자려봐서 좀 사귀고 결혼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용기가 안 돼서 사실은 몇 번 이렇게 시도는 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주변의 권사님들께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 130년 정도의 역사에서 장인 장모님이 장인은 장로가 일찍이 되셨고 장모님은 여성 장로가 생긴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여성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 장로가 되셨고 저도 두 분 장인 장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주변에 신망을 얻기에는 뭐 너무 부족하니까 그건 어려웠던 것 같고 잘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장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부모님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그 덕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제가 받는 것은 절대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윗대에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이걸 받고 있다. 장인 장모도 그렇고 이제 제 어머님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항상 봉사하시고 그런데 장인의 경우는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신의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의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까지 하면 6대째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가족의 전부가 장로시고 또 본사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대가 당대에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잘해 주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면면이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그 자랑할 만한 복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연구원이 되고 박사가 되는 게 그 잘 된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이렇게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안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선대분들이 이렇게 잘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부족하지만 제 대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되는데 419장입니다.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제 아내가 유독 이 가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욕심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제 아내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일상이고 가장 소중한 일인데 생각해보면 제 아내에게는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고통을 주면서 제가 막 욕심부리고 했던 제가 평안함이 잘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제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이 평안함을 바라는 아내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제가 다짐하곤 합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그 건축 때문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그 건축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봐왔습니다. 건축하는 일은 그 시대의 소명이고 과업이고 제가 해야 할 책임이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허락하면 할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또 허락해도 그냥 피하지 않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게 제 소명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제일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면서 많은 인재들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교회로 이렇게 삼고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제일교회의 인재들이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인재들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메꿔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항상 나누어주고 함께 그 교회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주변의 교회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가는 성경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가게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곡 하나 더 한다면은 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그분들을 떠오르면서 참고 가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582장인데요 1절 2절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3절은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그런 찬송입니다. 582장은. 근데 아시다시피 김재준 목사님과 문익환 목사님은 신앙 교리 속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두운 현실을 변화시키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고 그야말로 이분들은 자기 몸을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생각할 때마다 이분들이 쓴 가사처럼 오늘날 한국의 이렇게 K컬처, K문화가 이렇게 된 것이 이분들의 기도와 찬양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그 제 스스로도 이렇게 어둡고 또 암울하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찬양 베스트 송정제일교회 서상국 장로님의 얘기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듣는다는 건 그분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내주었는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되니까요. 오늘 서상국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서상국 장로님의 삶의 얘기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서상국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 흐르고 있어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다시 올게요. 2부에서는 찬송과 필사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 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 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2: 안녕하세요.
3: 네,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만나요 라고 옹 기장이가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8월 27일 송정제일교회에서 7시 반이지만 조금 일찍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시고 지금 시각이 10시 7분입니다. 오늘 찬송가 필사 퀴즈 준비되어 있어요. 2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아직 콘서트 신청을 안 하셨다면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링크가 갈 거고요. 그 링크를 채워서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뜰 안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 소개할게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 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옹기장이의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발에 이 찬양 들으신 후에 필사 퀴즈 들어갑니다.

네, 오늘 찬송가 필사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갑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는 연주 찬양 듣고 오늘의 찬송 맞추기. 총 31곡을 선곡해서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곡이에요. 연주 찬양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이 찬송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네,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의 정답이 후루루룩 올라와야 되는데 좀 어려웠나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흐르고 있는 이 찬송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악 연주로 준비했어요. 우두노트의 연주 찬양인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이 찬송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 100%예요, 100%.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 찬송가 필사 퀴즈 도전하십시오. 네, 첫 번째는 연주 찬양 듣고 오늘의 찬송 맞추기였습니다. 이제 이 찬송으로 두 번째 퀴즈가 나갈 텐데요. 집중력과 분별력 퀴즈. 찬송가의 1, 2, 3절 후렴부 단어 가사 맞추기. 후렴부를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동물농장의 동물들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베이스 함석원 선생님이 동물들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주셨어요. 후렴부를 집중해서 1, 2, 3절의 후렴부 단어 가사 맞추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낼 준비 하시고 오늘의 찬송 나갑니다.

네. 오, 대단하신데요. 정답들을 거의 100% 올려주고 계세요. 네. 동물 농장의 동물들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1875년에 쓴 이 찬송.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가 담겨 있죠. 어느 날 크로스비에게 급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건넸다고 해요. 크로스비 여사는 그것을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썼다고 하는데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들을 보내주세요. 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 그 동물들의 그 각 울음소리를 너무 잘 묘사하지 않으셨나요? 베이스 함석헌 선생님의 소리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십니다.

베이스 함석헌 선생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메들리였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에서 이 곡을 부르셨어요. 그때 조금 전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중간중간에 퀴즈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그 동물들의 소리가 들어간 나는 고양이를 샀다네 이 곡도 연주를 하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곡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동물 소리를 너무 잘 묘사를 하셨는데 5226님은 함석헌 선생님 동물소리 직관으로 보면서 들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재능 탁월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었습니다. 100% 정답이에요. 모든 분들.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퀴즈 참여해 주셨는데요. 종종 퀴즈 해야겠어요. 어머. 네, 그리고 정답이 1절 후렴부 만사형통, 2절 샘물나게 하시고 그리고 3절 예수인도 하시고 만사형통 샘물 예수인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아 제가 몇 분 추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헷갈리고 있어요. 예, 5분 선정해서 사랑의 뜰 안에 준비된 선물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 말씀 기억하세요. 느헤미야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의 한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당첨 문자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갑니다. 11시 전까지는 주소를 보내주셔야 돼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짐승과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함께 본문을 읽으셨지만 어때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가득 차 있지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여덟째 왕으로 일곱 중에 속한 자인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대개 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들 도대체 그 음녀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짐승 어떤 나라를 가리키고 왕 등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 일들이고 또 이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있을 일인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 로마 제국과 특히 네로 황제의 모습 속에서 이 짐승의 모습을 많이 찾아내곤 했었지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짐승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와 또 로마족이 얼마나 극심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로마 제국이다 혹은 네로 황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그런가 하면 이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이 짐승이 히틀러를 가리킨다고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무엇으로 가장 유명해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잔악하게 학살한 그 일로 그 가장 유명해. 잘 아시는 대로 이 히틀러가 학살한 유대인들의 수초 6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당시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95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600만 명이라고 하면 거의 3분의 2가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짐승이 히틀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근대의 세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짐승이 어느 특정한 사람 하나를 가리키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면 그것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라면 좀 더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이 사람은 누구다, 앞으로 이런 이름의 단체 혹은 이런 국가가

출현할 텐데 너희 그 집단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짐승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일반적인 경향성 내 특성이지요.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흉내내며 나타날 것이다. 혹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 그 사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이 가진 일곱 머리와 열 뿔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는 숫자 그대로의 수를 의미하지 않고 대부분 그 숫자로 상징한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짐승이 가졌다는 일곱 머리 열 뿔도 마찬가지. 물론 뒤에 이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일곱 머리 일곱 왕을 의미하는데 그중에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이 있고 하나는 장차 나타날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이 일곱이라는 숫자 숫자적인 일곱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숫자의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 숫자 일곱이라는 수와 열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데 일곱은 완전, 완성을 의미하고 열은 충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인데 그리고 열 뿔은 그 나라를 다시 열왕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짐승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완전한 통치자이고 영원한 통치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진짜 짐승이 영원한 왕이고 완전한 통치자 아니잖아요. 천상천하의 영원한 완전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짐승은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을 통하여서 마치 자기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충만하게 가지고 있고 자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가장하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자기가 영원한 완전한 통치자다 왕이다 라는 것을 가장을 하는 것이지요. 재밌는 것은 짐승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타난 용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도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본문 3절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늘모도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으면 뭐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용의 모습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과 본문에 나타난 이 붉은빛 짐승의 모습 음녀가 탄 이 짐승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그것을 이 지상에서 행하는 사탄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의미하는데 어떤 특정한 권세자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아 일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 네로나 히틀러처럼 그 가진 힘과 권세를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세상 정권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요한계시록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과거에도 그 짐승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진행된 동안 용과 짐승의 작용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 짐승의 세력은 아주 맹렬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로 12절 말씀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 여자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되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건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의 서술이 아니라 이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의 서술이

그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 바라봤을 다섯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망한 다섯은 어떤 나라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다가 결국 망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같은 나라를 가리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있는 나라 어디겠어요? 당연히 요한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지요.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나라는 그 뒤를 이어 나타날 또 다른 어떤 나라를 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 내가 보던 열 분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뭐예요? 여덟째라고 해서 전혀 새로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덟째, 새로운 권세인가 하고 봤더니 일곱 중에 속한 자더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있는가 하면 망해서 없어졌는데 다시 보면 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데 전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권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곱 중에 없어졌던 것처럼 보던 사탄의 권세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긴장관계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하여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사탄의 나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시대는 세상 역사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시대는 오직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이후에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라도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 그리고 그에 할 수 있는 짐승, 악한 영, 적 그리스도의 싸움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음녀가 타고 나타난 붉은 밑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 숫자는 몇이었어요?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짐승에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뿔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고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뿔이고 한 몸이다. 한 근원인데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국가나 정권의 모습은 다 다른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시대는 아주 강력한 이 황제가 다스린 제국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포악한 왕이 다스린 전제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카모데, 폴포트, 리베, 카다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와 같은 이런 어떤 독재자의 모습으로 짐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선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의와 같은 개념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그것조차도 사탄에게 이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좋은 것들이 왜곡되면 그건 역시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 정권이, 이 권세가, 이 세력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 정권처럼, 다 다른 권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는 다 다른 이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태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짐승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하면서 이 짐이 끊임없이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짐승이 아주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멸망당함합니다. 왜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짐승은 절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의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의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패배해야 되는데, 선이 이기고 악이 져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불의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 사탄과 짐승의 활동을 허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하신 때까지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사탄과 짐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의 요령, 뭐 지혜, 방법, 기술,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어린 양이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진 말씀, 짐승과 음녀의 관계입니다. 3절에서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타납니다. 굉장히 사이좋은 음녀가 짐승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사이좋은 그런 관계이고 연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너무나 충격적이지요. 음녀와 짐승,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정치는 처음에는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아주 잘 야합해서 한 사탄의 세력을 이룹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이 정상교 건강 교회들을 말살하는 일에 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야합은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않으면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먹으려 하고 싸워 서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좀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짐승의 왕권을 넘겨주기로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의 마음에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NASB 미국에서 지금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NASB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뜻을 두사 그들이 한 뜻을 품고 짐승에게 자기들의 왕국을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악한 이 정치인들의 마음까지 악한 자들의 마음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그들이 한 뜻을 품고 짐승들에게 자기들 왕국을 다 넘겨주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 죄를 지을 마음을 집어넣어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악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하고 죄된 본성이 그들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자기들의 본성을 조차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 그 악한 의지와 행동까지 그대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그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일화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틀림없이 요셉에 대해서 악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형들에게 집어넣어주셔서 요셉을 팔아넘기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런 악한 시기심이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마침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악한 의도 가운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야곱의 일가족을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방편으로 그 일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 다른 유다의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탄이 넣어주었지요. 가룟은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탄이 넣은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30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넘겼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빌라도 역시 자기 지위를 지키는 욕심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예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을 하셨지요. 그거예요. 세상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신앙소를 해방하는 수많은 사탄의 괴계가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결국 그들이 서로 다투게 만드시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십니다. 음녀는 짐승을 이용하고 짐승은 음녀를 이용하지만 결국 사탄의 나라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17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이 음녀는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성경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그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음녀라고 부르셨지요. 그런가 하면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세속적인 어떤 그 사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음녀에 대한 해석 역시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종교개혁자는 그때 이 로마의 교황권에 대항해서 로마 교회 교황권에 대항해서 일어난 그 일이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이 음녀 바벨론이 타락한 당시에 그 로마교 또 로마교회의 교황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현대 일부 세대주의 해석가들은 장차 나타날 짐승을 구로마제국의 부활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구로마제국의 부활이고 그게 바로 뭐 이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존재의 본질과 경향성이에요. 끝없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의 정권들, 그것이 짐승의 본질이라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 미혹해서 유일신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항상 잘못된 신앙생활의 내용과 방향성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와 앞에 성도를 자꾸 두렵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양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 금과 은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런 어떤 건축물을 의미하느냐? 그럴 리 없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누구예요? 성도들이 선합, 서로 연합해서 이런 거룩한 교회, 오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 그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연합을 가르쳐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대비되는 바벨론 역시 뭐겠습니까? 역시 건축물로서의 어떤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와 권력과 가치체계, 하나님을 대적과 성도를 미혹하는 세속적인 문명, 정치, 그것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벨론 혹은 음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곳에는 항상 바벨론도 함께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도시 바벨론도 함께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되고 속이는 교회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나라도 함께 존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도들 미혹해서 그 영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항상 진짜처럼 가장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혼합종교주의 혹은 종교다원주의적인 경향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심지어 세속적 가치관까지 그 안에서 다 뒤섞어서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병 굉장히 이해심만 포용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복음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것이지요. 즉 진리가 아닌 거짓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 또 어때요? 자주 타락한 정치와 야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특히 정통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억압하는 정치 세력과 쉽게 야합합니다. 중세시대에는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군주들과 야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에도 이 정치적 이념적 목적과 결탁한 종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세속적인 권력과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 참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음녀는 아주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자둣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손은 금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를 따르면 진짜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긴 어때요? 굉장히 재미가 없지요. 답답해 보여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성경대로만 살던 세상에서 아주 뒤처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지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잘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길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혼이 망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과 세상은 영혼의 일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영혼의 건강보다 육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친해지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4장 뭐라고 말씀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간음한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은 강해 보이고 음녀는 화려해 보입니다. 세상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교훈한 바가 뭐예요? 그는 결국 망하고 패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 반드시 이깁니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와 욕망은 결국 거짓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절대로 음녀의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을 더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위에 것

0: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과 겉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린 양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 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의 해녀들이 물질을 나갈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숨의 길이.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알고 자신의 한계를 가늠할 수 있어야 거칠고 위험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한계를 마주한다는 건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작은 우리에겐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해야 거칠고 위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죠. 오늘도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 주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계가 없으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면서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기도의 시간 동행해 주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0: 네, 마커스 워십의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 듣고 왔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네.
0: 문제가 우리 앞에 있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도 우리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죠, 목사님.
1: 아멘.
0: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과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네. 기도해 주시죠.
1: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소망의 기도를 통해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사온데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음을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상처로 몸과 영혼 병든 가족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삶의 여러 문제로 막혀 있는 자들에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영과 육을 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 간구가 응답과 찬양과 간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주님 또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카톡 또 어플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807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고등학생까지 예배 반주로 또 학생회 리더로 예배 드리는 데에 앞장서던 둘째 딸 이지아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하느라 친구 만나느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네. 대학 가고 나서 조금 네.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1: 네.
0: 아, 이렇게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될 네.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807번 둘째 딸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난 이 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세상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의 공허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다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청년의 시기 방황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성령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각가지 악한 영들의 또 이단과 그런 올무와 덫으로부터

0: 우리 자녀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더하여 주셔서
1: 아멘.
0: 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장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859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희귀성 질환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기침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또한 이번 CT 검사에서 오른쪽 폐에 7mm 크기의 결절도 발견돼서요. 11월 말에 조형제 CT 검사가 예약돼 있습니다. CT에서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고 또 폐섬유증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성령님 임하셔서 깨끗이 치유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검사들 앞두고 많이 마음이 힘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귀합니다.
0: 네.
1: 우리 8593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593번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희귀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는데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부작용과 통증을 덜어주시고 또 체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희귀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악화되거나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 가운데 있더라면 그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8593번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이 질병을 통해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도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5334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딸과 사위 부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고 사위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때문에 딸과 사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태인데요.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목사님.
0: 네, 네.
1: 또 지켜보시는 부모님 마음으로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0: 네.
1: 목사님,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사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내와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1: 주님.
0: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하나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무엇보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림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이 가정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이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08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군대 간 아들과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너무 우울해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0: 네.
1: 저는 사실 군대에서 얼마

0: 얼마나 힘든지 네.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는 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네. 하나님, 우리 7087번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가족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우울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0: 아멘.
1: 하나님, 이 음성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삶에 하나님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 군 시절이 가장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보화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군 복무 기간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들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군 생활이 더욱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도울 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이 군식의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하게 잘 마치고 믿음도 더 자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이 시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0: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온기장의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네, 목사님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네. 아,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 시간에 네네. 위로와 세임을 얻으시고 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시죠.
1: 네,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콘서트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시간이 가장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찬송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준비하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가 콘서트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당일에 하나님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또 이 방송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더욱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찬송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몰랐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511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제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교통정리 중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네. 목사님, 저는 이 기도 제목 보면서 정말 도전이 많이 됐어요.
1: 네.
0: 아, 지금 너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네. 교통정리 중이시다.
1: 네.
0: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느껴졌는데요.
1: 네.
0: 우리 3511님 위해서 어떤 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3511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511번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님,
1: 삶에 여러 가지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그 고난을 맡길 곳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3511번님의 기도 제목처럼 교통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삶의 태풍 가운데 태풍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태풍 속에서 태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태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노라고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3511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482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

0: 가정에 쌍둥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 임신 7개월이 됐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지켜서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천국 가정 되어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우리 4824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우리 4824번 이 님의 딸 가정에 쌍둥이를 생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임신 7개월 차인데 점점 더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질 시기입니다. 주께서 이 딸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의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하나님의 이 시기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이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들이 더욱더 태중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무엇보다 이 가정 위에 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아멘.
1: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294번님입니다. 저희 교회 함께 섬기시는 박혜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폐암 표적항암 치료 중입니다. 치료는 잘 되어가고 있는데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오른팔 통증과 저림이 너무 심하시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설치신다고 하는데 후유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네.
0: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한 모습인 것
1: 네.
0: 같아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9294번님과 또 박혜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네. 하나님 폐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님.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폐암 치료 후유증이 있습니다.
0: 주님.
1: 그 후유증이 하나님 팔과 또 저림이 심한데 이 통증으로부터 이 저림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평안한 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또 그의 마음도 굳건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고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끝내 하나님 경험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401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남편의 사업이 잘못되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삶이 지칩니다. 저희 가정 살려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남겨주셨는데요. 이 살려달라는 이 네. 표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0: 우리 4019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버티고 견디는 삶이 지쳐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상처도 싸매주시고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사오는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0: 아멘.
1: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셨사오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려움이 더욱더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가정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 네, 소망이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또 기도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0: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연 교수님과 온기장의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 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 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센 풍파를 만나서 마치 모든 것이 잘려나간 구루터기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한때 푸르고 풍성했던 내 삶의

숲이었는데 건강이 무너지거나 열심을 다했던 사업과 직장이 실패로 끝나거나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산산조각났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 탄식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에 더 이상 기회는 없구나.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늘의 시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시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겨우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잘나간 나무에는 더 이상 잎도 나무도 열매도 없습니다. 누구나 보기에는 끝난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마르고 죽은 것 같은 그 뿌리에서 새 싹을 틔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세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이라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시작이 되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루터기만 보인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삶에 새 생명을 피우는 주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외적으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인 것을 2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하나는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외모나 스펙, 힘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순위를 매기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홀로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상처를 아십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초욕한 탄식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잘나고 강한 사람만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보호받고 상처 입은 자가 따뜻한 위로를 얻고 넘어진 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늘 나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 발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6절로 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내치고 쫓기던 원수관계가
완전한 공정.

0: 존경과 평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구절은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구원을 아는 지식이 용서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런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베너를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베너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 메살라를 향한 복수심 하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죠. 그의 마음속 증오와 상처는 조금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목격하는 순간 베너의 손에서 증오의 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음속 칼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했을 때 억울함에 갇혔던 베너의 영혼이 치유되고 깨어진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었던 증오의 칼을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이 먼저 살고 가정이 살며 삶의 터전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루터기만 보인다고 해서 결코 끝난 것이 아니죠. 메마른 그루터기에 새싹을 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메말라 보일지라도 소망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새 생명을 싹을 틔우실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와 일터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메마른 현실의 구루터기가 아니라 그곳에 참된 소망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합시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국에 6190번, 062-265-6190번, 광주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제31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갱협은 수련회 기간 자기 성찰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교만과 관행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부교역자 갈등 및 세대 격차를 다루는 대토론회를 28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30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금권과 파벌 배격, 다음 세대 전면 배치, 인공지능 및 인구 변화에 맞춘 사역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오정호 대표회장과 강사들은 목회자 자신부터 개혁할 때 교회와 교단이 살아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갱협 참석자들은 오직 교회 갱신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목회자가 먼저 썩는 밀알이 되겠다는 30년 전 창립 고백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년 부흥운동 3주년을 맞아 방한한 케빈 브라운 총장이 영적 부흥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 2023년 2월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16일간 밤낮 없이 이어진 자발적 회개와 부흥 운동 뒤에는 학생들의 회개를 통제하지 않고 기도로 받쳐준 교직원들의 거룩한 상상력과 영적 온기가 있었습니다. 방한 중인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대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뜨거워진 영적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가 그 열정을 받아 성숙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은 사탄에게 기회를 줄 뿐이라며 교회가 차이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의 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열망할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된다며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전 지역 20명 안팎의 소형 청년 공동체들과 부산 지역 대형 청년 캠프가 각각 연합 수련회를 열고 청년 사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전 나비섬교회와 시온성결교회, 아둘람처치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시온성결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청년 연합 수련회를 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맡은 윤석종 목사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역시 지난 17일 부울경 지역 73개 교회 1,30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더플로우 청년 캠프를 열어 말씀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 취업, 이단, 환경신학 등 실질적인 삶의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캠프 현장에는 선교 및 상담 부스 10곳이 마련돼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사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세운 바울 선교교회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페레이라 지역을 돕기 위해 현지인 목회자 중심의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구스타보 마르케스 현지인 목사에게 구호 실무와 현장 지시를 맡기고 자신은 조력자로 동행한다며 지진 현장에서 6.25 참전용사 유가족의 생사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콜롬비아에 파송된 김 선교사는 푸사가수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뒤 현지인 청년 구스타보를 목회자로 양육하고 예배와 설교, 사역 주도권을 이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사역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현지인 중심 선교관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23개 단체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4일간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여성 모임 에제르를 비롯해 장애, 노숙인, 중독, 농촌 등 각기 다른 현장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어온 회원들이 모여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숙인 자립을 돕는 물만골 공동체 문상식 목사는 공동체란 서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라파 공동체 윤성모 목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경험의 기록과 차세대 리더 참여 등 세대교체 역량 집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파멸을 피하도록 가슴을 치며 외쳤던 선지자들의 경고를 외면한 결과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참담한 노예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눈물겨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이사야 4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 멀리서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을 정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안해하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성정을 가졌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눈앞의 거친 환경이나 알 수 없는 미래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성품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감정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사방이 꽉 막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에서 나오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네, 저는 수원시 영통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앙예담학교에서 사회교사로 또 중학교 교무부장으로 몸담고 있는 김정민 집사입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김정민 집사님의 수원중앙침례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2: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하 목사님부터 현재 고명진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비전이 정말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심 받으신 것이 분명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들에게 큰 꿈을 꿀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주시고 삶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십니다.
3: 김정민 선생님 몸담고 계신 예담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여쭤봤습니다.
2: 중앙예담학교는 인가형 기독대안학교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하고 있고

0: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합해서 연애 맺도록 도와서 세상으로 파송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1: 네,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0: 우리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평화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좀 전 세계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아주 기특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4월부터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유를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얀마를 가슴에 품고요, 배지 디자인을 공모하고 제작해서 수익금도 만들고 모금 활동을 위해서 음식도 판매하고 기도문도 쓰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미얀마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어요.
1: 김정민 집사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0: 저는 감사하게도 친할머니에서 또 부모님으로 이어주는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어릴 적에 주일 전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늘 새돈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셔서 다리미로 다려서 준비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저희 부모님도 학교 가기 전에 배웅해 주시면서 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라는 말씀을 매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에는 습관처럼 매일 듣는 말이라서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 중에 복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돼서,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학교 가기 전에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김정민 집사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 극동방송은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0: 네, 제 주파수는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106.9만 들으셨고 저도 다른 주파수는 맞춘 적이 없을 정도로 아침에 출근하거나 저녁에 퇴근할 때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찬양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힘을 주시고 또 마침에 평안을 주시는데, 저는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선자 역할을 극동방송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는 차 안이 저의 기도의 골방이 된 지 오래입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말입니다.
0: 2015년에 극동방송 장비 마련을 위해서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셨었어요. 제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직접 전파하지는 못할 망정 장비 마련 위한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때 남편도 같은 방송을 듣고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짜가 없다라는 짧고 간결한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남편과 저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제 두 아들들까지 주니어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0: 얘들아, 선생님이 무섭게 할 때도 있는데 학교에 엄마 한 명 더 있다는 사랑 담은 말들을 해주는 너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빛은 어둠 속에 있어도 그 빛을 숨길 수 없지? 선생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 어디서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길 선생님은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문상익 씨, 부족한 아내를 만나서 고생이 많죠? 가족의 제사장으로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당신을 통해서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배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넘치게 사랑하고요. 늘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나의 큰아들 주안이 하나님의 예전부터 준비된 자녀인 작은아들 예준아, 바쁜 엄마 밑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른다. 항상 우리 암송하는 말씀 기억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단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엄마 아빠는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하는 분들을 향한 김정민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네, 저희 중앙예담학교 학생들이 정말 큰 비전을 품고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할 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중앙예담학교 선생님이며 극동방송 애청자이신 김정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전기가 끊긴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콘솔 스튜디오의 모든 전원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곳의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도 전원이 나가고, 집안의 냉장고, TV, 그 모든 전원이 나간다면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는 황해북도 이 도 전체가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 전체에서요.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도 단위로 전기가 다 끊겼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퀴즈로 만나봤던 지방에서는 1시간 안팎으로, 그리고 평양에서는 3시간 안팎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들이나. 그런데 이곳마저도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데다 오래된 전력시설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고가 생긴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일부터 음식을 보관하는 일까지 참 어려운 일상입니다. 이 북한의 우리와는 다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억압받는 그 땅에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인 그 땅이 깨어지고 참된 자유와 소망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북한에서는 지방에서 하루 1시간 안팎의 전기를 각 집마다 공급을 받지만 이 당국이 1호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요 24시간 전력을 보장해온 곳들이 있습니다. 우상화를 위한 동상이 있는 곳, 기념비가 있는 곳, 그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 만든 건물들이라는 이름으로 1호 시설에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왔는데 이마저도 전력이 끊긴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죠. 그래서 데일리인케에 따르면 이 모든 군인들이 복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복구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죠.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 전기가 없다니요. 진짠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전기가 잘 공급되지도 않고요. 지금 도단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 뙤약볕에서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오는 대로 어려우면 그저 어려운 대로 나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3664님도 보내주셨고요. 동탄에서도 이 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쓸 수 없는 게 참 말이 안 됩니다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덥다 덥다 하면서 에어컨을 잠시 잠깐이라도 못 쐬면 불평불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특히나 에어컨 세게 안 나온다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도 문자 출석 인사를 주셨는데 우리 북한 땅을 위한 이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OFD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원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도 함께 해주세요. OFD에서는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매 시간 만나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정을 나누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시고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요즘 전기세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사용해서 평소보다는 다른 계절보다는 저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북한 당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전기세를 내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 북한 주민들은 전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OX로 가야겠죠. 전기세를 낸다. O. 내지 않는다. X. 사회주의니까 안 내지 않을까?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안 내지 않나? 그래서 지방에서는 1시간만 공급하고 평양에서는 3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일반 가정 3시간 정도만 공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물정 1069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예외인 정답, 의외인 정답이었어요. 예외일 수도 있겠죠. 사회주의 체제인데 예외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친구들과 나누는데 참 알면 할수록 모순이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실 때 5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X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신데 이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방송을 통해서 나눌 때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을 선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한 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 함께했던 평안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서영 자매 정착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북한에서부터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이야기 두 번째 만남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반년 차가 되어가는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아, 대한민국 정착 7년, 7개월 차 되는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진짜 7년 차 되신 것 같아요.
0: 네네네. 아, 7개월이에요, 제가. 말이 이제 실수가 네. 많이 나오고.
1: 아니에요. 아,
0: 많이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1: 평안북도의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이제 언어가 많이 바뀐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네. 말을 통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말을 북한 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말을 하려는데 말이 까먹어서 이제 정말 웃기는 게 하나 둘 셋 넷을 까먹어서 그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1: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네. 그 10살 전후에 중국에 나오셔서 네. 한 10여 년을 사시다가 오셨는데 한국어를 거의 다 까먹으셨어요.
0: 그렇다니까요.
1: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0: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옆에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1: 중국에서 그럼 7년 동안 거주하시면서는 주변에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 계셨던 거예요?
0: 흥룡강성요. 아. 흥룡강성 이제 학강시라고 네. 러시아 국경 가까운데 거기서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한 6년. 아. 그냥 이제 팔려고 한 집인데 이제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그 집에서 이제 쭉 살았어요.
1: 거기에 있던 남성분은 네. 완전 중국어만 사용하셨나요?
0: 네네네. 한족분이시라 이제 다른 말을 못하죠. 네.
1: 중국어를 잘 하시겠어요, 선생님?
0: 일반적으로 회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1: 쓰기도 되세요? 쓰기가 진짜 어렵다.
0: 손으로 쓰기는 잘 안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타자는 잘 치죠. 아, 네.
1: 채팅하고 네네네, 문자 통보문 보내고
0: 그런 거.
1: 그렇게 중국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네.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또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오셨는데 네.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탈북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상태로 네. 그냥 차에서 네. 잠이 든 채로 네. 중국 땅을 밟으셨고 네. 그러면은 뭔가 북한 땅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타국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행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아,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0: 이제 북한과 남한 갈등에 제가 혹시 제가 남한에 오면 그런 데 말려둔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행을 저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1: 아, 갈등의 중심에 설까 봐요.
0: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다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계기점이 된게 제가 중국에서 4년째 만에 네일아트 숍을 차렸어요. 네. 그러니까
1: 신분증이
0: 애아빠
1: 없으셨는데도.
0: 이름으로 오픈을
1: 아,
0: 했고, 그리고
1: 정말요.
0: 제가 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되면서 저희 물건들도 많이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제가 불러야 되겠는데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1: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0: 그 사람 몰라요. 아, 그냥 이제 얘는 어디 중국 남방 지역에 아니면 이제 혹시 조선족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단하니까 나중에 이제 애아빠가 이제 그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이러는 거 난장을 부리는 걸 알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좀선 이제 지금이 왔다 이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애아빠가 경찰에 갔어요. 그 경찰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중국인한테 애를 낳았어도 중국에서는 저를 받아 안 줬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대한민국 행을 천천히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5개월 만에 떠났어요.
1: 근데 그곳에서 대한민국행,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0: 네.
1: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0: 처음에는 아마 다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어가 안 되고 중국인들이 본인들한테 애를 낳아주고 이렇게 돼도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핸드폰을 쥐어줬고 이렇게 작품들 올리는 거 그런 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저희 탈북민들이랑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1: 그렇다더라고요.
0: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네.
1: 근데 이 북한에서는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0: 네.
1: 대한민국 남한, 남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교육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0: 당연하죠.
1: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좀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대우할 거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이제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안 좋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두 정부가 이제 막좀 갈등도 있고 다투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굳이 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으랴 이런 생각으로 저는 여기만은 안 온다고 대한민국만은 안 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 고향 땅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가족분들 다 계시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조용하게 사는 게 혹시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럼 그렇게 브로커까지 알아보신 다음에
0: 네.
1: 한국행을 선택하시고,
0: 네.
1: 그 한국행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한 여정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대한민국 정착 6, 7개월 차, 이제 반년 차인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한민족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찬양전에 앞서 나누었던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7, 8개월 정도 두세 계절을 보낸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오 해피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간증,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후입니다.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라고도 6925님 나눠주셨는데,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작은 통일의 그 모습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OFP대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문자 한 줄 한 줄 한 통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전기세를 낼까요? 오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전기도 북한 당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낼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초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북한은 주민들의 전기세를 낼지, 오 아니면 X 정답은 오입니다.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안 내기권 했어요.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북한에서는 이전에도 집세,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걷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처럼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해서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가정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전기세를 걷고 있죠. 그래서 공급되지 않는 이 전기에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폭염과 낡은 전력시설의 문제로 도 전체 큰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OFP데이를 시작하면서 나누어 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이 북한 사회가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진리로 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요. 오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문제 정답까지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신 새싹교회 한 분 계세요. 와, 수십 년이 된 이 한 분의 기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무수한 기도의 산이 복음 통일의 그 역사로 이어질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올려주시리라 믿으면서 극동방송 OFP데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2: 안녕.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당신 곁에서 멀어지거나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 얘기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한 것을 믿는다면 실수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말씀 보기, 묵상,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별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1: 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결코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내면까지 세밀하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결코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눈에 눈물이 있고 그의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으며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로 기쁘고 밝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북한의 고향인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승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바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다섯 딸과 한 아들 가운데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집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있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힘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먹는 것조차 넉넉하지 않는 날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 겨울이면 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언니는 가난의 병이라 불리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 집 형편으로는 약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어머니와 언니를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계절마다 나는 곡식을 팔아 약을 마련하고 병원으로 가져다 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 어머니가 꼭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는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여섯 자녀를 두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뒤 집안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자리도 비어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었지만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마치지도 못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겨운 형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양파를 사서 청진에서 내다 팔고 남는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식량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언니에게 약을 사다 드리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가족의 아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언니마저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고 꽃다운 청춘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아빠와 두 동생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살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친구의 숙모를 만났고 하루는 중국 가서 돈 버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 벌고 오기로 하고 2003년

0: 6월 19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 고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김보빈 집사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여정을 이어서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은혜의 여정, 북한이 고향인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습도 기억이 났어요. 어떨 때는 방에서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생각도 납니다. 최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그 순수하고 간절했을 때 모습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다시 그 선교의 열정을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도 그곳에 있고 그에 대한 간절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1: 지금도 전 세계 55개 인구 중 12여 개의 중국인과 10억의 모슬렘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어둠에 눌리고 상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란노 경배와 찬양,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또 이 찬양 들었는데요. 그때처럼 마음이 막 좀 뜨거워지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들었어도 죽어가고 있다. 하용인 선교사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도 들리고요. 참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전에 참 우리가 같이 참 많이 불렀었는데 참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 들어도 저는 너무 좋네요. 구하라, 건져라 이 모든 열방들을. 이어서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지역에만 조금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열방이라고 쓰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0: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크룩수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네, 박세령 예, 앨범에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입니다.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두 곡 찬양, 열방을 향한 찬양, 복음을 위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내 가족,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급한데 더 힘들어.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위훈아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습니다.
1: 잘 지내고 계세요?
0: 아유, 그럼요.
1: 아, 그래요?
0: 아주 잘 지내고
1: 아주 잘 지내고, 네. 그래요.
0: 네.
1: 다행이네요. 지난 6월에 우리 통화했잖아요.
0: 네네.
1: 그때 10개월 방학 맞죠?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방학 끝내셨나요?
0: 아유, 그럼요.
1: 아유.
0: 끝내고,
1: 예.
0: 그, 추천해주신 공교에 등록해서,
1: 예.
0: 새가족 교육도 끝났고.
1: 와. 이야, 새가족 교육도?
0: 네.
1: 오, 저희가 또 소개해준 교회, 또 네. 등록까지 하셨고.
0: 네.
1: 이야,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예.
0: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1: 예, 예.
0: 그냥 하나님 말씀만.
1: 예.
0: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1: 1대1로 하나님 만나세요. 네. 제가 네. 아마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요. 참, 그때 그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제 기억하기로는요.
0: 네, 맞습니다.
1: 아유, 지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때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0: 네. 아내하고 딸은 그 기존교회 그대로 그냥 다니고 있고요.
1: 예, 예.
0: 저만 이제 교회로 옮겨서.
1: 네, 네.
0: 새가족 등록하고
1: 예.
0: 그 끝나고
1: 예.
0: 수료식도 끝났습니다.
1: 수료식도 끝났고
0: 네.
1: 아내도 많이 옆에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0: 아, 많이 좋아하죠.
1: 그래요. 그때 네. 선물도 잘 받으셨죠?
0: 네, 받았습니다.
1: 주얼리 선물을 아내에게 잘 전달됐습니까?
0: 네.
1: 아, 다행이네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월 방학이면은 그래도 빠르게 방학을 끝내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0: 아, 그 전에 항상 안 빨리 가야 되는데
1: 예.
0: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1: 예.
0: 건강한 교회 찾는답시고
1: 예.
0: 좀 그러고 있었는데
1: 네.
0: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들어다 보면 뭐 10개월이 뭐 귀여운 방학이죠. 막 몇십 년 방학들이 예. 많은데
0: 예, 맞습니다.
1: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1: 그 뒤로도 계속 방송 듣고 계시나요?
0: 네.
1: 지금
0: 뭐 지금은 많이는 못 듣고
1: 네.
0: 틈 나는 대로 차 타고 오메 가면 할 때 항상 예. 고정으로 채널이
1: 네.
0: 돼 있습니다.
1: 그래요. 또 주위 분들에게
0: 네.
1: 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윤아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면 좋잖아요.
0: 그럼요.
1: 그렇죠. 예.
0: 네.
1: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네. 저와 함께 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예. 저 따라서 우리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며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참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경험을 예, 교회에서 금전적인 상처가 있었다고 하셨죠?
0: 네네.
1: 예,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0: 네,
1: 이 새끼라를 진행하다 보면
0: 지난번 교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네.
0: 근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1: 네네.
0: 그 문제에 있어서
1: 네.
0: 동료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0: 생각이 많이 달랐고,
1: 네네.
0: 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1: 네.
0: 제가 모르게,
1: 예.
0: 뇌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1: 아, 그래요.
0: 이해 안 되는 쪽으로,
1: 예.
0: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1: 예.
0: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렇군요. 아이고. 네. 정말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0: 네.
1: 쉽진 않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 계속해서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우리 공릉교회 건강한 교회, 예배 잘 들으시면서 거기서 또 좋은 교제 있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훈아님 좋아하시는, 네.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저는 사명.
1: 사명.
0: 네.
1: 이 찬양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찬양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0: 네. 그러니까 아내도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다가,
1: 네.
0: 그냥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는데,
1: 네.
0: 같이 앉아서 찬양도 잘 모르고 한데, 이 사명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면서,
1: 네네.
0: 아, 하나님 믿어야겠다.
1: 예, 예.
0: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
1: 네네.
0: 영접하게 됐고,
1: 예.
0: 그래서 이 다른 찬양은, 뭐 멜로디를 듣고 해야 이제 기억이 나는데,
1: 네네.
0: 이 찬양만큼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1: 네네.
0: 좋아하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명이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명 보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이 듭니다. 오늘, 네. 이 사명,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 하겠고요. 이제 계약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축하해 꽃바구니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네.

0: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10개월의 방학 더 길어지기 전에 잘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 극동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교회를 나가셔서 또 등록까지 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분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지난번에 저랑 한번 전화 연결이 된 분인데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입니다. 완전 무교인데 지인 중에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새끼라를 그렇게 즐겨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이분에게 이 방송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라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무교생이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도 했죠. 자, 이분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문자로 교회를 나갔다고.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예요.
1: 네네.
0: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제가 이거를 전화를 드린다 하면서 아껴놨다가 제가 여유 생길 때 전화하려고 했어요.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그냥 교회 다녀왔다고 네, 문자 주셨잖아요.
1: 맞아요. 그때 그냥 혼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0: 어떻게 집 근처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갔다 온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아니면 그 뒤로도 몇 번 가세요?
1: 제가 쉬는 날이 이제 불규칙해가지고.
0: 네네.
1: 그때 한번 그냥 사람들이 그 예배 보는 시간에 우르르 들어갔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0: 예.
1: 한 30, 40분 같이 있다가 나왔다가.
0: 예.
1: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0: 네.
1: 금요일 날.
0: 예.
1: 금요일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가길래
0: 예.
1: 한번 저녁에도 또 뭐 하나
0: 금요일날 또 따라 들어가 봤어요 교회
1: 네 혼자
0: 혼자
1: 네
0: 그 두 번 가봤군 일요일날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네. 금요일날 네. 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정말 그 신기한 게 우리 1769번님은 그때 네. 이제 무교라고 했잖아요 무교
1: 네네
0: 근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1: 네,
0: 이 새끼라 방송을 듣고 있다가 한번 들어봐라.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천주교 네. 다니시는 분은 계속 성당 다니시면서 이 극

0: 공동방송
1: 네,
0: 들으시는
1: 맞아요.
0: 거 지금도?
1: 지금도.
0: 지금도.
1: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항상 그 차를 타며.
0: 참 특이해요. 신기합니다.
1: 네.
0: 네, 신기합니다. 제가 네. 그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나 모르겠네. 그분한테.
1: 주셨다고 받았다고.
0: 아, 그분한테 선물 드렸군요.
1: 네.
0: 우리 네네. 1769번님도 선물 받으셨던가요, 그때?
1: 네.
0: 그래요, 그래요. 뭐 받으셨죠?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받으셨구나.
1: 네, 그리고 그분은 김치가 왔다고
0: 김치,
1: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아무튼 잘 갔네요. 잘 갔고. 두 번 교회 갔는데, 이렇게 한번 네.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1: 네.
0: 어땠어요, 느낌이?
1: 그냥 구경하고
0: 왔어요.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경해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잘 모르겠어요.
0: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혹시 갔던 교회 이름 기억나요?
1: 신일교회.
0: 예?
1: 신일교회.
0: 신일교회. 네.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1: 그 근처예요. 안양 5동.
0: 안양.
1: 네.
0: 안양에 계시는군요. 안양 신일교회를 네. 갔다 오셨구나. 그 네. 금요일도 신일교회 갔다 오셨고.
1: 네.
0: 우르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가 봐요.
1: 커요.
0: 커요.
1: 네. 네.
0: 그렇구나. 와, 아무튼 그래도 참 신기하게 교회를 네. 거의 뭐 한 번도 안 나가봤던 분이잖아요.
1: 한 제가 6살, 7살 때는 동네에서 많이들 가잖아요.
0: 예, 예.
1: 그럴 때는 뭐 그럴 가봤죠.
0: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진짜 무교 안 가봤던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최근에 간 게 그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을 때는 등록은 안 했지만 그냥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1: 네,
0: 감정인지는
1: 맞아.
0: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1: 네네.
0: 제가 이거 문자 안 버리고 가만히 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전화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 편안함이라는 게 그걸 네. 느꼈다는 거가 참 또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그 편안함을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이 방송도 또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
0: 그래요? 그 뒤로도?
1: 저도 네. 저도 차에 하면은 그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켜놓는 거죠. 딱 이렇게 맞춰놓고.
0: 그래서 제가 이제 1769번님처럼 이렇게 네. 다른 분들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거 네. 들으셨죠?
1: 네.
0: 막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1: 네.
0: 네, 그쵸, 그쵸. 막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1: 네.
0: 자, 우리 그래서 1769번님 그 금요일 날 갔던 때가 언제라고요? 최근에 언제?
1: 7월달이네요.
0: 7월달? 네. 얼마 안 됐네요.
1: 네, 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769번님이 네.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 좀 불편해요.
0: 불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1: 네.
0: 그래서 또 혼자 30분 있다가 또 이렇게 탁 나오셨다길래.
1: 네.
0: 불편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그런 그쵸? 건 아니고, 이곳에서.
0: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보셔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어떨까. 예. 30분 있다가 35분 있다가 네. 이런 식으로.
1: 네.
0: 말씀도 더. 말씀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1: 아니요.
0: 아, 중간에 빠져나오셨구나.
1: 네.
0: 목사님 말씀도 다음번에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이해는 네. 안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전화 연결됐을 때 아마 네. 이제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었을 때 네.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아시게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 좀 또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1: 네.
0: 지금 어떻게 일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네, 일하다가 잠깐 이제 동료랑

0: 예.
1: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아유, 그럼 네네. 잠깐 그러면 지난번에 네.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1: 지금 앞에 그 동료분이 있어가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0: 예. 아, 기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 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1769번님, 그 방송 들으면서 또 교회 갔다 오면 나 또 교회 갔다 왔다. 이제 뭐 이런 네, 좀 문자도 알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에 네. 제가 꼭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1769번님, 아, 정말 무교신데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분의 소개로 듣게 되셨고 저랑 통화를 했다가 이렇게 우르르 따라서 이렇게 주일날 한번 가봤다고 하는데 또 금요일날도 가봤다고 하고요. 와, 1769번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예배 다시 꼭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꼭 믿으시는 우리 1769번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 소개해 주신 우리 천주교 우리 지인이라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지인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위한 선물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이 가고 있어요. 도전 찬양도 하고 퀴즈도 할 때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예, 삐지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끼라 청취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신기한 게 아까 그 전화 연결됐던 것처럼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무교생에게 추천해가지고 듣고 저랑 연결돼서 교회를 지금 벌써 두 번을 나가봤다는 거. 참, 이 라디오는 어디서 누가 들을지를 모르겠어요. 참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연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됐던 우리 1769번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석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1일 11시 경남 양산, 창원, 김해, 위령, 상령, 하동북도, 하천남부, 광주 광주서부, 광주동부, 전남 광양, 순천, 나주동남부, 곡성북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계시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너희 사이에 불같이 퍼질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온 땅에 나팔을 불라고 크게 외쳐라. 모두 모여 굳건한 요새 성으로 들어가자고 하여라. 시온을 향해 깃발을 올려라.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으로부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니 그것은 끔찍한 멸망이 될 것이다. 사자가 사자굴에서 나온 것처럼 세계를 파괴할 자가 제자리에서 나와 행진을 시작했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집을 떠나왔으니 내 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성들에서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거친 베옷을 입고 내 슬픔을 드러내어 크게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그날에는 왕과 신하들도 용기를 잃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예언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다. 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을 속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칼이 우리 목숨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거숭이 산에서 여호와의 백성에게로 불어온다. 그 바람은 농부들이 쭉정이를 가려내려고 키질할 때 이용하는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바람이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람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다. 보아라, 원수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그 전차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밀려온다.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니 이제 우리는 망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네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단과 에브라임 산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이것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퍼뜨려라. 원수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유다 성들을 향해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사람들이 밭을 지키듯이 원수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는 유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의 악한 행위가 이런 재앙을 불렀다. 이것이 네가 받을 심판이다. 얼마나 끔찍한가.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찌른다.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저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서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나팔 소리와 전쟁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저희의 장막이 갑자기 무너졌고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저 전쟁 깃발을 보며 언제까지 전쟁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들이라서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좋은 일은 할 줄 모른다. 내가 땅을 바라보니 텅 비고 아무런 형태도 없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빛도 보이지 않았다. 산들을 바라보니 그것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모든 언덕들도 떨고 있었다. 둘러보니 아무 사람도 없었고 하늘의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었다. 둘러보니 기름진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땅의 모든 성들은 파괴되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크신 분노 앞에서 그렇게 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 일 때문에 땅이 크게 부러질 것이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겠고 내가 계획했으니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을 듣고 모든 성의 백성들이 도망칠 것이다. 덤불 속에 숨는 사람도 있고 바위 틈에 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유다의 모든 성이 텅 비어 그 성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망한 나라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몸을 꾸미며 눈화장을 하느냐? 네가 화장을 하지만 모두 다 쓸데없다. 네 연인들이 너를 미워하며 너를 죽이려 들 것이다. 나는 아기 낳는 여자가 내는 신음소리 비슷한 것을 들었다. 그것은 마치 첫 아이를 낳는 여자가 내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그것은 숨이 막혀 헐떡거리는 시온의 소리다. 시온이 손을 들어 기도하며 말한다.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거짓일 뿐이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유다 백성을 치셨어도 그들은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어도 그들은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고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일 뿐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평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보겠다. 가서 그들에게 말해보겠다. 틀림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평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이어진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조화롭고 겸손한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조화롭고 겸손한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그것은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합하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서 네 가지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만 앞에 있는 두 말씀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 이것은 인간 편에서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사랑의 우유로의 말씀이 끌어오는 사랑.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싶다는 권면의 말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두 말씀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영적 교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아, 그런데 케냐의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단들이 아, 오늘 11교구 찬양처럼 그렇게 잘하면 항상 좋은데, 아, 거기는 그야말로 온 열정과 춤을 다. 그리고 우리가 TV나 그런 거 보면 그런 그 흑인들이나 뭐 그런 영가 또는 그런 분들은 항상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살아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내가 한참 기다렸어요. 아, 나보고 설교하라고 순서가 안 와요. 왜 오느냐? 유치부 찬양대 한번 하고, 초등부 찬양하고, 중고등부 찬양하고, 아, 자기들이 찬양을 네 번씩이나 돼.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단이 또 특송을 또 하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길게, 아무리 길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은 이미 시간을 포기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시간 딱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찬양을 하고 설교 길어도 버티고 다 인내하고 듣는다. 왜 그러느냐? 일주일에 두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린다. 나머지는 바쁘고 일해야 되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위험해서 못 다녀요. 그야말로 우리가 있는 숙소에도 얼룩말이 다니고 코끼리가 가까이 오고 있어. 야생 코끼리. 거기에는 이제 그 숙소에 특별한 시설을 마련해서 야생 코끼리들이나 짐승들이 못 돌아오도록 전기망으로 이제 숙소를 에워싸있어. 그러니까 그 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야생 코끼리가 왜 오느냐? 그 숙소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웅덩이에 시설을 마련해서, 그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코끼리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임팔라라고 사슴처럼 새가 깡충깡충 되는 그것들이 수십 마리가 와서 물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환경의 그런 모든 것들은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임팔라라든지 그런 얼룩말이 있으면 다음에는 한밤중에 뭐가 오겠어요? 사자도 온다. 그러니까 밤에는 못 다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버스비도 한 200원 하는데 그거 아끼려고 몇 킬로씩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나이로비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도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해야 돼. 왜? 거기서 한 시간, 두 시간을 걸어서 집에 가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는 위험하다. 짐승들도 위험하고 또 강도의 위험이 있어, 밤에. 왜냐하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 그 어둠컴컴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강도 행각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해 뜨면 출근해서 일하러. 아, 그것도 이제 자연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녁에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의 위험도 있고 사람의 위험이 있고 사자가 다닐 수 있다. 우리 숙소 앞에서도 그와 같이 초식동물이 온다면 당연히 야수들도 오는 것이. 야수들이야 뭐 인가 근처에 가까이 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초식동물보다는 그 사자나 그런 포병이나 그런 것들은 훨씬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오면 더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 사자는 귀하신 몸이라 그렇게 시시한데 안 다니. 사람 있는데 잘 안 와. 그리고 그 숲속에서. 그래서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속에서 어두우면 몇 킬로씩 걸어 다니면서 200원 아끼려고 버스를 못 타고, 물론 저녁에 아마 해가 지면 버스 운행도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골로 내려가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데를 어떻게 다니겠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한 번 오면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예배를 드려도 기뻐 찬양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찬양의 마음이 가득하고 열정으로 찬양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건 그냥 들었어요. 이대로 하자고 또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아마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아, 다른 예배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집에 갈 생각을 잊어버리는 열정과 찬양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으면 그와 같이 또 마음에 기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병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교회 학교도 하고, 아, 성인 예배, 그리고 외국에서 온 강사가 있는 예배에 교회 학교의 사람들을, 교회 학교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좀 어색하죠. 그런 이유로 어른들을 드리는 대예배에 교회 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특성을 시키죠. 그런데 초등부, 뭐 유치부, 청소년부 다 하도록 시키고 그렇게 예배의 열정이 한국교회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루하고 질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 우리 그 성도님들이 거기 다 가봐야 돼. 가봐야 되는데 광주에서부터 나이로비까지 가려면 하루 24시간이 넘게 걸려요. 비행기만 한 14시간 타고 비행기 두 번 타는데 갈아타려면 한 5시간 공항에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서 앉아 있지 않고 거기 소파에 누워서 자야 돼. 왜? 24시에 도착해서 새벽 5시에 비행기가 떠나가니까 5시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자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버스 타고 광주 내려오고 뭐 온 하면 24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1,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광고를 할 테니까 그때부터 무등산을 갔다가 내려오고, 그래, 체력, 이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체력. 그래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못 가죠. 비행기만 타고 24시간을 기다리고 타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일행 중에 한 사람에도 아프면 모든 일행은 다 그 여행 계획이 큰 차질이 있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너릿제 고개를 띄어서 달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하루에 밥을 한 번 먹어도 기운이 나고 세 번 먹어도 기운이 나고

끝나고. 인천공항에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시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빵하고 우유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온 우리 일행이 도착해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 저녁을 제가 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주는 저녁이라고 또 주더라고요.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자니까 이제 아침이라고 아침밥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2시간 정도에 제가 밥을 5번이나 먹었어요. 배탈이 나면 안 돼. 12시간 밥을 5번 먹을 수도 있고, 12시간에 밥을 한번 먹어도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케냐의 그런 모든 자연 환경과 삶의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한 것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부족 간의 화합과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그런 권면과 사랑의 우위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거역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 빌립보 교회에 그것이 문제.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야. 뭐 그래. 뭐꼭 빌립보 사도 바울이 사도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어째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안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의 교제나 여기서 긍휼이나 자비, 이 긍휼은 유명한 단어를 제가 자주 얘기하죠. 스플랑크니 조마이와 같은 그런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이 내장이라는 뜻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어요. 나인성 과부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주님께서 저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 수만 명의 부녀자까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다. 이것이 그 긍휼과 같은다. 긍휼이나 참 이거 하나님이 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마음이 달라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개구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청개구리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고집이 세죠. 끝까지 안 듣는. 그럴 때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은 공통된 단어가 계속 나오죠. 같이 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네 번이나 나오네요. 마음 다르게 살지 말란대. 아니, 우리가 웬만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먹고 살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틀려요. 부모와 자식이 마음에 안 맞아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어쨌든 케냐가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웬만큼 사니까 마음이 자꾸 갈라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혼했는데 뭐 1조에 가까운 그런 위자료도 받고 그러니까 이거 뭐 갈라서 돈이나 받을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한번 잘 살아보자는 한 마음으로 마음을 뭉치고 모든 사람이 대동단결한, 그러니까 국가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나라가 되고 한국 여권이 귀중하게 여기고 한국 여권으로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는 그런 탁월한 나라가 됩니다. 외국인이 이제 입국 심사하면 자국, 국내인 외국인으로 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에 우리가 15명이 서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퍼스트 클래스가 1등석 탄 사람이 들어가는 거기가 이제 있더라고. 있는데 1등석이야 뭐몇 사람 해서 벌써 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이 있는데 하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1일 오래 1등석 지나가는 대로 가. 그래 우리가 그냥 다 통과했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부른 것 같아. 아, 한국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에 1등석 시민에.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여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 대접을 받는 그야말로 처음 보는 사람이죠.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는 그분이 한국말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갑자기 나보고 오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그쪽으로 갔더니 그냥 통과했어. 쉽게 입국 심사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발전된 모습은 우리가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잘 살고 인정받는 나라가 됐을 때도 더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그 도시가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황제의 직할 도시로 세금이 면제되고 그 도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서로 간에 분열의 그런 일이 있고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보다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불안, 서로 간에 갈라지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제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갈라진 마음을 붙여야죠. 요즘에는 그런 것을 쓰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 접착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어쨌든 그런 것을 많이 붙이고 그런 것들 같아요. 요즘에는 뭐가 부러지면 그냥 버리죠. 우리가 뭐 이제 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넉넉해가지고 고쳐서 안 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고무신 떨어지면 그거 붙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신을 거기 가면 무슨 뭐 악요 같은 풀을 붙여가지고 이 좀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압착을 해서 이렇게 또 붙이더라. 그래가지고 찢어진 고무신을 붙여 신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붙일 때 여러분 그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는데 고무신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무신을 가지면 무슨 폐파 같은 것으로 얘기를 팍팍팍 해서 그것을 벗겨내야 돼. 그래서 이물질이나 그것을 떨궈내야 되고 또 뭐 기름기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접착제가 붙겠어요. 그런 것을 닦아야 돼. 그래서 그 닦은 그것을 그 접착제를 해서 딱 붙여야 그것이 가죽과 가죽이 붙고 나무나 그런 것도 붙고 심지어 돌멩이 같은 것도 붙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물질을 제거해야 우리 모든 교구 성도님들이 단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냐고 아무리 말씀과 성령으로 붙여봤자 금방 떨어져. 왜? 그 두 가지 그 붙이는 가죽 사이에 기름이 붙어있으면 아무리 악유칠한다고 해도 그 기름이 붙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닦아내지 않냐고 그걸 씻고 제거하지 않냐고 붙여서 그게 붙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과 같고 다른 이물질이 무엇입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이 우리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싸우면 서로 망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적지 않은 국가들은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그것은 케냐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히 뭐 그냥 굳이 얘기하면 콩고나 그런 데라면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예요. 그런 물자나 그런 것도 풍부하고 그야말로 나무나 그런 것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족끼리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 총칼로 그 희생되고 없어진 일하는 사람이 없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남의 것만 빼앗는데 빼앗는 것도 한계가 있지 생산이 없는데 분배가 있겠습니까? 생산이 있어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생산하는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몰아넣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죽지 못해서 밭 갈고 농사지어서 한 것을 총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약탈하고 빼앗아버리고 그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석유자원님 펑펑 솟아나는데도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에 팔면 돈 벌죠.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A부족, B부족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 자연 혜택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참 싸우는 나라에 가서는 신 한켤레로 사람을 살 수가 있어요. 인간 가치가 그 부족은 떨어지고 신 한켤레도 없어. 운동화 팔더라니까요. 빨아서 재활용된 쓰던 수건을 그것을 빨아서 그것을 수없이 들고 아까 이쁜 그 아프리카 흑인 얘기했는데 아 이쁜 젊은이들이 그것을 떼학볕에서 이쁜 여자예요. 그걸 팔고 있는 일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다툼이 있어. 내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 물고 찍고 싸우면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가난 속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그다음에 허영 그리고 우리가 왜 허영하면 속으로 자기 실력보다 더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 허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으니까 남의 말을 잘안 듣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자기 실력만큼만 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실력 이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얘기해요. 허영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허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한테 훈계하겠습니까? 말을.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권면이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온갖 그런 사랑의 위로가 있어도 안 듣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화합하려면 이런 이물질, 이런 기름때, 그것을 씻어버리고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악요풀에 두 가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딱 달라붙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내면의 다툼과 허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다툼과 허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임해도 그것이 기름칠한 두 나무를 붙여놓은 것 같이 금방 떨어져.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가져야 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중세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탁발수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같이 밥을 이제 얻으러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종교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탁발수도회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자기의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빈몸으로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금치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포목상으로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자, 이 아들에게 맡겼다가는 우리 집이 거덜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그 아들이 재산에 손을 못 대도록 금치산자로 만들었어. 그러자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에는 털끝만큼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던 옷까지 아버지에게 벗어드리고 나왔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탁발수도를 했어요. 사람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고 그 집에서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 옛날에도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것이 동냥하는 거 아닙니까?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쪽박을 깨도 그냥 싸우면 안 돼. 오늘은 안 줄지라도 내일 또 와서 그 사람한테 밥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싸웠다가는 그 거지 굶어 죽죠.
거지는 가장 겸손한 사람.

0: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거지 훈련을 시킨, 탁발 수도를 시킨. 그 집에 가서 밥 한 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 밥을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밥을 가지고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도둑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둑대들도 워낙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산적이 된 것이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모여있는 그 수도에 들어와가지고 얻어온 밥을 뺏어간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온 건데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사람이면 어찌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겸손함을 배우지 못했구나.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우리가 얻어온 밥을 뺏어가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얻어올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은 산적이라면 산적이기 때문에 얻어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가 다시 얻어오면 되지 않느냐. 최상의 겸손. 그래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이와 같이 탁발 수도회로 겸손에 겸손을 더함으로, 카톨릭 신부가 한 얘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대. 모르시는 것은 이 프란치스코 탁발 수도회가 얼마나 그것을 인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후원을 많이 받았던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재산이 얼마인지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나가 되는 마음은 내가 잘났다고 다투지 말고 허영 부리지 말고 겸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아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므로 겸손하게 종처럼 일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있던 모든 갈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했어요. 내가 겸손하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5절부터 예수님의 자기 비하, 겸손함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간 그 정도까지 우리가 뭐 감히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가장 깊은 곳에 풍성한 물이 고이듯이 은혜가 넘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화합에, 화합과 사랑이 충만한 빌립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화합하는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512국의 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의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

0: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 앞자리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말입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갈등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인간관계에 관한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게 되는데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갈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행복하고 합력하고 협력하며 서로 도우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선교하다가 싸움하고 교회 일하다가 싸움하고 가정에서 죽고 못 사는 부부가 또 형제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것을 보면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타당한 인간에게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갈등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가족끼리 일어난 심각한 갈등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가족관계가 있었을까요? 가족관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데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을 낳고 나호를 낳고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하란의 자식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먼저 일찍 보낸 조카 롯을 후견자, 자기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끈끈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엄청난 도움을 받고 롯이 살았기 때문에 아주 관계적으로도 끈끈한 관계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갈등, 직장에서 갈등, 친구 간의 갈등, 교회 일하면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해결하고 풀어내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갈등 어떻게 풀었을까요? 첫 번째, 가진 것이 많아지면 갈등이 시작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갈등이 시작한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2절, 5절, 6절을 같이 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의 척도는 짐승입니다.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염소가 몇 마리인가 이 수가 그 사람의 재산의 척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재산이 늘어나고 조카 롯의 가정도 재산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처럼 뭐 이걸 금이나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짐승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의 목초지를 따라서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재산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목초지를 놓고 또 이 물을 놓고 서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이걸 보면 부요함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 때는 정말 콩 한 조각도 반쪽씩 나누어서 먹을 때마다 형이 생각나고 동생이 생각나고 언니가 생각나고 그런 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형만 없으면 저거 다 내 건데, 동생만 없으면 다 내 거잖아요. 누나만 없으면 다 내 건데, 어렵고 힘들 때는 맛있는 거 생각나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가족이 생각나는데,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워지면, 부유해지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아굴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문을 가슴에 새기고 읽어야 돼요. 잠언 30장 8절 9절 아굴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인간의 마음에 숨쉬고 있는 욕심을 그대로 봤다고요. 부자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 다 내가 노력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잠 못 자고 억울함을 무릅쓰고 가서 사람들에게 만나고 그 결과로 내가 이만큼 부자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무섭다. 내가 또 너무나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 담을 넘어 도적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무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하는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신윤일 목사님이 쓰신 미국 이민 목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가면 보통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뭐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뉴욕과 아틀란타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뉴욕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과일 첨가상을 한대. 그래서 뉴욕에서 과일 첨가상은 이민사관학교다. 이민사관학교. 아틀란타에 가면 청소가 그 사람들의 주일이 돼서 이민사관학교. 그 이민사관학교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그 내노라 하는 직업 일을 했던 그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도 이민을 가면 뉴욕에 가면 과일 첨가상을 하고 아틀란타에 가면 청소 일에 일을 하면서 이민사관학교의 그 고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낸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요. 처음 이민 가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과일 첨가상을 하고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있다면 낮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이번 달에도 하고 다음 달에도 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유해져도 먹고 살만해져도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수를 떠난, 예배를 떠난, 봉사와 섬김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어서도 그러지만 먹고 살만해서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다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성에 거하였는지라. 자,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이 그곳에 이사를 해왔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형, 누나, 동생, 삼촌, 조카 그러더니 어느 날 두 가정이 쌈박질이 시작한 거예요. 붙으면 쌈해. 처음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붙으면 쌈하는데 창세기 13장 7절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조카 롯의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의 옆집으로 옆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가대에 앉아있고 교사라고 앉아있고 여기저기 봉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 예수 믿지 않는 여부수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장로라고 소문 다 났잖아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 그래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안수집사 권사라고 그러잖아요.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직장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언행 심사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 가진 것이 많으면 갈등이 시작하는구나. 두 번째, 그럼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자, 창세기 1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요즘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동양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습관과 관습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덜 잘못했고 저 사람이 훨씬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선배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후배가 선배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은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 롯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의 가문과 조카 롯의 가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은 조카가 찾아와서 외삼촌 미안해요. 우리 조카들이 이래야 마땅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을까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은혜가 덜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잘못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화해의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나와 분인나의 해결점의 열쇠를 보십시오. 훨씬 더 가해자는 분인나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해결의 열쇠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나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한나는 은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도 뭘 잘해줘서도 아닙니다. 은혜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의 문제,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찾아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갈등과

문제 해결 중에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착해서도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견딜 수 없는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문의 갈등 첫 번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찾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 찾아가잖아요. 지금도 안 찾아가잖아요. 지금도 인사도 안 하잖아요. 악수하면 손 털잖아요. 안 그러는구나. 고마워요.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오히려 더 불에 기름을 끼얹고 오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찾아갔어. 아니에요. 찾아갔어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아브라함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야,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찾아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우리 한 가족이잖아.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맺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선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한 형제다. 특별히 우리들은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이잖아요. 아니 뭐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아서 당신 이 땅에서만 끝난 것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들이니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보면 끝이다고요? 아이고, 천국에서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은혜고 믿음은 믿음이다 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남선교회 원래회, 여전도회 원래회, 또 권사회 원래회 회의를 하잖아요. 남선교회 원래회를 하는데 이 남자가 전도한 세 가족하고 같이 남선교회 원래회를 참석을 했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존심이 걸리고 감정이 상하면 뭐 큰 소리도 나오고 더 나아가 막 옷도 이렇게 막 걷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회의를 참석했는데 어떤 일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성을 내니까 자기 옆에 자기가 전도한 세 가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참어. 성경에 참으라고 그랬잖아. 참. 세 가족이. 집사님 참어. 성경에 참으라고 그랬잖아. 그러자 이 남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고 나발이고 가만히 있어. 이거 진짜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고 나발이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성경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찾아가서 우리 한 가족이잖아, 우리 한 형제잖아 하면서 따지지 않는 이 모습, 이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갔어요? 롯을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는 선택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어떤 땅이 좋은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눈은 다 같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다른 사람도 좋아 보여요.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심하게 다투어서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가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식당에 줄을 쭉 섰는데 먼저 가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곧 내 차례가 된다는 그 식당 줄 하나도 포기하기 힘들어서 누군가 새치기 하면 저거 뭐냐고 따지고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데 아브라함의 눈에 좋게 보이는 땅 조카 롯에 좋게 보이지 않겠어요?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 저 눈에 복 좋은 저 땅을 선택할 것을 다 아는데 그 말을 듣고 조카가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말 하지 않을 것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먼저 선택해. 너 먼저 가. 너 먼저 먹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아시냐고요. 좋은 자리, 좋은 옷, 좋은 음식 양보하고 먼저 선택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왜 귀하냐? 아브라함의 갈등의 선택이 왜 귀하냐?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잖아요. 1700년대 중반에 영국과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을 이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영국의 신학자이고 설교자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개신교계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인물이고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대에 정말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의 기둥같이 나타나서 귀한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휘필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휘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의 최고의 자리를 웨슬리에게 양보하겠다. 이게 쉽지 않아요. 감리교의 최고의 자리를 나는 존 웨슬리에게 양보하겠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로 휘필드가 아니라 웨슬리로 역사에 남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휘필드가 그 좋은 자리를 웨슬리에게 양보하려고 할 때 휘필드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명성을 잃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요. 먼저 가세요. 먼저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당신이 양보하면 당신의 명성 잃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휘필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휘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하라.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사라지게 하고 내 친구도 나를 잊어버리게 하라. 내가 죽은 뒤에 묘비에는 이 말만 써라. 조지 휘필드 여기에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위대한 심판의 날에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의 평판, 지금의 자리, 먼저 가는 것, 먼저 먹는 것, 먼저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양보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조지 휘필드의 삶의 고백과 그 삶의 자리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귀감이

0: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을 양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 쉽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도 눈이 있고 조카롯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땅이고 어디가 좋은 땅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롯에게 양보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비켜서기로 결심하고 양보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보기로 결심하면 갈등은 풀어지고 화목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지혜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줌 싸는 며느리 쫓아나면 똥 싸는 며느리 들어온다. 들어보셨어?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지혜로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오줌 싸는 며느리 쫓아내면 똥 싸는 며느리 들어온다. 이 말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러지만 이세가 모든 일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거 아셔야 돼. 알지만 안 되는 것 중에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좀 일찍 갔는데 아직 결혼식장이 끝나지 않아서 제가 진행 중인 결혼식장에 뒤에 서서 잠깐 보니까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뭘 준비해 와가지고 뭐 아침밥은 반드시 해주겠습니다. 뭐 안 해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남자가 한마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걸 듣고, 아, 이거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있었어. 그 남자가 신부를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어디를 가든 우리 아내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여러분, 손잡고 다녀, 지금도? 얼마나 가겠어, 그게?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줌 싸는 며느리를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똥 싸는 며느리 만납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어요.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갈등이 나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분인 나가 내 옆에 존재해도 오줌 싸는 며느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애쓰셨다고. 지난 주간 한 주간 사람과 부딪혀 사느라고 애쓰셨다고. 아마 오늘부터 시작 내일 이번 한 주간도 사람 때문에 위로와 소망도 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 지혜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아, 먹을 것이 적으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데 먹을 것이 많으면 서로 죽으라고 요구하는 게 인간이 그렇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어요? 찾아갔어요. 선배가 찾아간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어른이 찾아간 거예요. 도움을 준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내놔. 그러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 우리 한 친족이잖아.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이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이면 나는 오른쪽. 값을 지불하는 희생의 마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의 갈등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인간적 갈등을 아브라함처럼 그 지혜와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함을 통해 해결의 영광을 누리며 평안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 광주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1: 저녁,
0: 즐거운
1: 라디오.
0: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크교회 전희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1: 네.
0: 지난 여름방학 잘 보내고 오셨나요?
1: 네, 갔다 왔더니 변했네요.
0: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1: 네, 네, 네.
0: 어떻게 저랑 첫 방송이신데 좀 네. 많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러시죠?
1: 뭐 이제 몇 번 바꿔봐서
0: 그렇다고 해주세요.
1: 네, 아니 근데 새롭긴 해요.
0: 어떤 게 새로운가요?
1: 왜냐하면 제가 남자분하고 진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0: 아오, 네. 제가 또 첫 남자네요. 목사님,
1: 네,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네, 네.
0: 목사님, 네. 혹시 그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좀 자주 하게 되는 습관 같은 거 있으신가요?
1: 네, 그 잘 들어보려고 하긴 하는데 예. 잘 안 들려요.
0: 아, 안 들리세요? 왜 안 들리실까?
1: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 뒤에 하실 말씀 좀 남겨놔야 되긴 하는데
0: 네.
1: 저도 뭐 비슷해요. 뭐 답을 찾는다거나 내지는 아, 가끔은 제가 좀 너무 빠른 편이어서 아, 눈치가
0: 네.
1: 아이 좀 아이 너무 길게 얘기한 뭐 이럴 때가 있어요.
0: 아, 눈치가 빠르신 편이라서.
1: 네, 근데 이제 목사로서는 네. 좀 치명적인 단점이긴 하죠, 실은. 네.
0: 아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대화할 때 보면 중요한 게 듣는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저도 모르게 아,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지, 조언을 해줘야 되지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실은 네. 뭐 어떻게 상담학 쪽에서 보면 잘 들어만 줘도 된다던데.
0: 그러니까
1: 잘 안 되죠.
0: 그러니까 네. 참 그게 어려워서.
1: 네.
0: 근데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1: 네.
0: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좋은 조언보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그럴 때 보면 내 생각이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데 에너지가 좀 드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아, 그렇게 진심으로 들어줄 때 막힌 마음이 열리고 또 비로소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도 싶긴 합니다.
1: 실은 들어야죠. 들어야 그 사람을 알게 되고.
0: 그러니까요.
1: 목사들도 이제 어떤 분들과 대화하면 하루 종일 대화하기도 하고 그래요.
0: 네.
1: 왜냐하면 듣다 보면 할 네. 말도 생각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은 믿음 자체가

0: 드림에서 나요.
1: 네, 성경에 네. 나와 있잖아요.
0: 네, 성경에 라합 같은 경우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소식만 듣고 결국 선택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말씀이든 사람들의 말이든 경청하는 게 참 중요하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정말 들을 그런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들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0: 아, 그러면 좋은데 성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주로 이제 뭐 말을 많이 하죠. 네, 네. 죄송해요. 안,

0: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들 지금은 잘 듣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잘 듣는 목사님과 제가 또 되게 원하면서 네.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게 원하면서 아 이렇게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아멘.
1: 네.
0: 제이어스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아, 우리 6472번님께서 네. 경청을 하라는 그 말씀에 맞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1: 네.
0: 또 6065번님께서 네. 듣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네.
0: 목사님
1: 네.
0: 어떻게 경청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1: 아, 네네. 네. 잘 하던 대로 한 것 같은데.
0: 아, 그러신 거예요?
1: 우리 5503번님도 출첵 한다고.
0: 그니까요. 네. 5503번님 환영합니다.
1: 네. 네.
0: 목사님.
1: 네.
0: 제가 이렇게 방송을 목사님과 처음 하면서
1: 네.
0: 긴장도 사실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1: 네네.
0: 네. 오늘도 제 말씀에 좀 경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 네. 나 아주 잘 듣고 있는데.
0: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1: 네. 네.
0: 아, 그래서 아까 잘 안 들으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1: 아니,
0: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1: 네네. 일단은 지켜볼게요.
0: 네, 네,
1: 일단 내가 공격까지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0: 네.
1: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도 출첵 퀴즈 들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퀴즈 준비했고요. 네.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제가 아까 말씀 오프닝 때 말씀드린 말씀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로마서 말씀인데요. 네. 그러므로 뿅뿅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0: 아멘.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더 익숙한 구절인 것 같은데요.
1: 네. 이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0: 맞습니다. 네. 이것은 들음에서 나고요. 네. 또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네.
0: 아, 빈칸에 들어가 뿅뿅 두 글자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것이 참 중요하죠.
0: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럼요, 그럼요.
0: 네, 이것도 이것이 있어야만 또 천국에 갈 수 네. 있고.
1: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이것 하는 게 더 낫습니다.
0: 아, 예수님을?
1: 네, 그분이 그분이긴 한데.
0: 그래도 목사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것 해야 된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힌트를 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닝에서 네. 말씀드렸으니까. 6065번님 나 잘 듣고 있다고요.
0: 봐봐요 목사님. 3816번님께서 네. 오영훈 PD님이다 목소리 네.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1: 뒤에는 왜 안 읽어요?
0: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 긴장을 해서 안 보였나 봐요. 지금 귀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눈도 안 보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게 생방이 또 호흡을 잘 맞죠. 혼자서는 잘 하시는데 네. 제가 좀 어려운 사람이라 목사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가 죽어야지 뭐 예수님처럼 뭐 네네.
0: 목사님 잘 좀 네. 부탁드릴게요.
1: 네.
0: 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아, 빈칸에 들어갈 뿅뿅 두 글자 네.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카톡과 극동방송에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듣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1: 정답뿐만 아니라 네. 네, 오영훈 PD님 팬이 많네.
0: 팬이 많은가요?
1: 아니, 주로 이 방송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나를 혼내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우리 6472번님은 진짜 애청자신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0: 아, 이거는 아무래도 저한테 네. 해주시는 말씀인데.
1: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본인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네. 그 다음에 뭐 네. 9142번님 오랜만에 왔더니 담당자가 바뀌셨나 보네요. 듬직한 목소리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네. 좀 한듬직하긴 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요. 더 듬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1: 저랑 같이 하시던 분은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0: 네, 육아휴직
1: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0: 가셨고요.
1: 네, 네. 지금 저도 본인... 왔더니 바뀌었어요.
0: 그냥 당했어. 만에 오시니까.
1: 네, 그냥 당했어.
0: 목사님 네, 기쁘시죠?
1: 네네. 네,
0: 아유
1: 네,
0: 저도
1: 네,
0: 기쁩니다.
1: 네, 네, 그럼요. 네. 네, 네.
0: 지금 보니까
1: 오전이랑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0: 하고 오후 더 잘 어울리는 네. 남자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분이 살살 하라 그랬는데 네. 죄송 3110번님 목사님 네. 살살 하세요 그러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살살 좀 해주시죠.
1: 네, 근데 5503번님은 제 진행이 약간 삐딱하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목사님 네.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1: 네, 네.
0: 너무 역시 해오시던 대로 훌륭하십니다.
1: 네네네.
0: 아, 또 지금 보니까 광주에 소나기가 오고 있나 봐요. 네, 네. 성령의 단비가 그렇지. 내리고 있다고 또 이렇게 네. 보내주셨는데
1: 네. 네.
0: 보니까 지금 또 정답 뭐 8748번님 9142번님 네. 5341번님 8918번님 네. 2020번님 5503번님 또 정답 잘 보내주고 계시고요.
1: 네,
0: 네 5333번님 3110번님
1: 네.
0: 3697번님 아주 그냥 정답에 네. 네,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내려봅시다 한번.
0: 네, 네. 내려볼까요?
1: 네. 네. 1114번님 목사님 화팅. 첫 호흡 맞추는 시간이어서 그럴까요? 너무 진지하지 않기를 조마조마합니다. 저 벌써 여기서만 세 번째 바꿨거든요. 제가 오히려 프로예요 여러분.
0: 그러니까요,
1: 걱정하지 마세요.
0: 그러니까요. 목사님 네, 네. 프로시고 제가 지금 네.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네네. 네, 네. 뭐 둘 다 잘해야겠죠.
0: 맞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우리 교인이 우리 목사님이 좀 긴장하게 하시는군요. 본인은
0: 아,
1: 안 그러세요? 네, 본인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네. 네.
0: 아하, 목사님 벌써 네. 뭐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신데
1: 네, 우리 1435님의 고백으로 정답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네. 믿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1: 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름답죠. 근데 그 고백이 너무 네. 꾸준하면 문제. 죠.
0: 그렇군요.
1: 어쨌든 오늘은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1435님 받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그런 김에 선물까지 이분 한 분 드리는 걸로 확정 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네네.
0: 1435님께 제가 선물 링크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정답 맞춰서 불러드릴게요. 그러므로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0: 아멘. 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답은 믿음이었습니다.
1: 여러분 들으세요.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0: 네.
1: 듣고 믿어야 합니다.
0: 듣고 믿어야 합니다.
1: 근데 교회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그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저도 열심히 말씀 읽고 듣는 네.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한 분 더 드려야 되는데 아까 네. 처음으로 오늘 문자 보내신 분 있어요. 5333번님.
0: 네.
1: 아,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5333번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믿음 세 번 네. 강조 주신 거 보니까 네.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히브리인인가 세 번 강조. 네.
0: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0: 이분께도 제가 선물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아, 그러면은 찬양 한번 더 듣고
1: 네,
0: 와서
1: 그렇죠.
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나 왜 부르나 했네.
0: 자. 보고 싶어서요.
1: 네.

0: 바깥 퀴즈 in the Bible. 성경 속의 퀴즈, 갓 퀴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세 문제를 드리는데요.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정답은 마지막에만 공개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면 속 시원하게 풀이까지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만약에 오답 보내셨어도 다시 정답 보내주시면 인정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0: 선물은 누적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맞춰주시는 게 선물 탈 확률이 높아집니다.
1: 네, 오픈북이든 틀렸든 고쳐서 마지막에만

0: 정답 맞으면 인정해 드립니다.
1: 맞기만 하면 인정입니다.
0: 네, 또 오랜만에 오늘 제가 들어왔더니 네. 정답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탈 확률이 많이 높아졌겠죠. 오호. 오늘은 웬만하면 보내보십시오.
1: 좋습니다. 네. 네, 선물 탈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0: 네.
1: 자, 이제 본선에 들어가기 앞서 상품 소개해야겠죠.
0: 네. 네.
1: 한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1: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1: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많이 우렁차졌네.
1: 우렁차야죠.
0: 네.
1: 네. 선생님 문자 번호 한번 고쳐 주시죠.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우리 1128번 님이 네. 새로운 PD님 귀여우세요. 믿음으로 화이팅. 목사님도 화이팅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1: 귀엽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네. 얼굴을 봤나요? 네.
1: 아, 봤나봐요.
0: 네.
1: 또 6472번님께서 심호흡 한번 하라고 하셔서 네. 네, 심호흡 한번 하고 네. 첫 번째 문제 가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목사님?
0: 네, 가시죠.
1: 좋습니다.
0: 네, 첫 번째 퀴즈는 객관식 퀴즈입니다.
1: 네.
0: 아, 이 삐지가 하얀 것답이었구나.
1: 맞습니다.
0: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는데
1: 네,
0: 네 열심히시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문제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테스트할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어 훔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물건은 무엇일까요?
1: 네.
0: 물건입니다.
1: 물건입니다.
0: 가 금가락지.
1: 금가락지.
0: 나 은잔.
1: 은잔.
0: 다 채색옷.
1: 채색옷.
0: 라 향유병.
1: 향유병.
0: 예, 두 개는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하나는 자기가 입었던 것 같고.
1: 맞아요.
0: 하나는 왠지 신약에 나와야 될 것 같고.
1: 그렇죠. 예,
0: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찍으시면 됩니다.
1: 네, 두 개 중에 하나.
0: 가 금가락지.
1: 금가락지.
0: 나 은잔. 네. 다 채색옷. 라 향유병.
1: 향유병.
0: 네.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훔치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물건
0: 네.
1: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찬양이 참 좋네요.
0: 그러니까 목사님 네. 화음도 넣어주시고 아주 제가 마이크 키퍼도 했다가 참았습니다.
1: 네, 잘 참으셨어요. 네.
0: 지금 뭐 문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네, 계시네요. 네, 네. 보니까
1: 6708번님이 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정답을 보내신 거구나. 아, 이분이 네. PD님 목사님 반가워요 한 다음에
0: 나요.
1: 예. 그랬는데 그러네. 나는 또 누군데 못 알아봐서 죄송해서 했더니 제가 볼 때는 정답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
0: 맞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우리 뭐 8053번님도 네. 3431번님도 7677번님도 네. 정답 잘 보내주고 계시고요.
1: 돌아와서도 네. 실은 문제를 객관식이어도 객관식 안 듣고 주관식으로 답 보내신 분 있네. 자기 맘대로.
0: 그러니까 또 네,
1: 고치시긴 하셨는데. 네. 네. 좀 우리...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네, 퀴즈 때 말씀드렸고.
0: 맞습니다. 네. 우리 또 7677번님은 네. 보기 없으신 걸 또 보내셔가지고
1: 네, 그랬다가 다시 정답
0: 아, 보내셨어요?
1: 네, 고치셨어요.
0: 아, 고치셨구나. 네, 네, 너무나 잘하셨고요.
1: 네. 모아놓은 나보다 못함 어쩌자는겨.
0: 아, 네, 목사님 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또 2331번님께서 목사님 네. 따라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1: 네, 네, 네.
0: 목사님 인기가
1: 저도요.
0: 많...
1: 네.
0: 저도요.
1: 네, 제 인기의 네. 비결입니다. 저도요. 아, 네.
0: 지금 또 보니까 네. 어디서 익숙한 번호가 아까 왔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0: 전임 우리 또 진행자신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저보다 인기가 많은 듯한 오영훈 PD님 뭔가 네. 기분이 이상하네요 쩝라고 네. 보내셨는데
1: 들어갔으면 쉬어
0: 쉬셔야 네. 되는데
1: 비교 이런 네. 것들이 안 좋아요. 그냥 들어갔으면 푹 쉬면 돼요.
0: 그러니까 태교에 좋게 네. 네. 한번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다음 9918번님 M 메시지도 있는데라고 하셨는데 잘 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0: 맞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다음에 우리 2440번님 정답 잘 보내주시다가
0: 네.
1: 이제 곧 순환도로라 정답은 여기까지만 네, 좋습니다.
0: 아, 네.
1: 순환도로 다 통과하시면 또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고요.
0: 최선을 다하셨네요. 네,
1: 그다음에
0: 네.
1: 우리 양평의 9507번님 목사님 오늘 신랑 잔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요. 괜한 잔소리를 해가지고 목사님 덕분에 평온하게 있어 이런 것 같은데
0: 네.
1: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연세도 지긋하신데 두 분 다시 한번 손 잡고 화해합시다.
0: 네. 네. 저희 힘찬 목소리 들으면서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저희 목사님과 제 케미가 네. 지금 힘차다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1: 네, 네네. 그러니까 그 특유의 톤이 있네요. 힘찬 톤이. 내가
0: 있어요?
1: 들어도 힘이 참 보여요. 네.
0: 아, 그런가요?
1: 네, 제가 아침에 그 네. 기도회 때 들었던 힘찬 톤이야.
0: 아, 그래요?
1: 네, 네, 네.
0: 앞으로도 열심히 더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0: 목사님, 목사님도 힘차게 한번 문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아, 힘차게 해야 되나요? 네. 네. 구약 성경에서 네. 애굽의 총리가

0: 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테스트할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어 훔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물건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0: 가 금가락지, 네. 나 은잔, 다 채색옷, 라 향유병.
1: 향유병.
0: 네. 네.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1: 나온 것 중에선 좀 싼 편이기도 네. 하고요.
0: 제가 두 개는 거의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고.
1: 맞습니다.
0: 그 나머지 두 개 중에서는 좀 싼 거.
1: 싼 거.
0: 네네네.
1: 좋습니다.
0: 어떤 분이 아까 그랬어요. 나요.
1: 나요. 네. 네. 아까 또 예, 보내주셔가지고 네네. 힌트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0: 다 갔죠. 뭐 이 네. 정도면. 네.
1: 그래서 1번 문제는 계속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2번 문제도 한번 주시겠어요?
0: 네. 드리죠. 난 좀 쉬는 타이밍이었는데. 자, 아, 네. 첫 글자 종합 퀴즈입니다. 세 가지 단어를 문제로 내드리는데요.
1: 네.
0: 정답 세 개 중에 첫 글자를 따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1: 맞습니다.
0: 늘 내던 문제니까 알아서 잘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네.
0: 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1: 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0: 아주 유명하죠.
1: 맞습니다. 오,
0: 부엌에 있는 이분.
1: 제가 그 말씀하실 네, 줄 알았습니다.
0: 나.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 긍휼을 뜻하는 하나님의 핵심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이며
1: 네.
0: 성경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자주 강조되는 성품인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네.
0: 우린 이 단어를 다른 종교에 많이 뺏겼는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힌트 다 드렸죠.
1: 네.
0: 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구약 시대 대표적인 사사는 누구일까요?
1: 요.
0: 네.
1: 아, 이렇게 세 문제 드렸고요.
0: 네.
1: 앞글자를 따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세 문제 정답의 앞글자를 따면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옵니다.
1: 맞습니다. 또 다른 한 단어가 네. 나오는 것을 맞춰주시면.
0: 네. 갑자기 저는 막 강진 막 이런 동네가 생각나네요.
1: 강진이요?
0: 네, 그냥 그렇다고요.
1: 아, 오케이.
0: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문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0: 아멘 찬양 네.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보내주고 계시네요.
1: 네, 잘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네. 우리 9247번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주 보내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0: 네.
1: 강진이라는 강력한 힌트 때문에 맞췄다고.
0: 아, 저는 네. 몰랐고 저도 이천이 생각났거든요.
1: 네, 그렇죠. 이제 이천은 조선 쪽이고
0: 아.
1: 강진은 고려 쪽이고.
0: 아, 또 목사님 또 해박한 지식을 또 이렇게 또 꼭
1: 그렇게 남의 동네에서 왔다는 걸 티를 내야겠어요. 꼭 그렇게.
0: 네. 한 번만 내겠습니다. 한 번만.
1: 네네네네네.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1: 우리 9507번님이 저 네. 휴가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는데
0: 네.
1: 우리 전교인 수련의 1박 2일이 저의 마지막 그냥 휴가입니다. 휴가 없었습니다. 뭐 목사가 어떻게 휴가 가요?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하는데 예. 교회에 다른 목사라도 있어야 어떻게 가든가 말든가.
0: 목사님 이 시간이 휴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1: 그런 말해보면. 식으로 안 돼. 일이야 일. 예. 특히 내가 잘 못하는 일이라 더 신경 써요. 네 우리 네. 우리 2440번님이 아까 순환도로 탄다고 정답 네. 못 보낸다고 그랬는데
0: 네.
1: 도로 막혀서 감사하다고. 아이 순환도로 타셨으면 돈도 내셨을 텐데 막혀서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0: 그러니까 막혀서 감사하다는 말을 또 처음 또 들어보는 것 같은데.
1: 방송이 참 좋다. 은혜다.
0: 감사합니다. 네. 5951번님께서 네. 목사님 피디님 척척 잘 맞으시네요 하는데
1: 꼭 그런 것만 먼저 보더라. 처음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0: 듣는 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님.
1: 네, 근데 네. 5951번님이 센스는 네. 있으신데
0: 네.
1: 1번 답만 보내셨네. 2번 답도 보내주세요.
0: 2번 네. 답도 보내주세요.
1: 네.
0: 네.
1: 우리 그 9745번님이 팩트를 네. 딱 나죠. 저는 문득
0: 네.
1: 전 PD이신 김 PD님이 목사님과 첫 방송을 하시며 굉장히 긴장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0: 아하.
1: 시간이 쌓이면 아주 많이 좋아지시고.
0: 아,
1: 지금도 좋아, 권사님. 에이, 권사님, 새싹 이렇게 잘한다 해줘야죠. 에.
0: 권사님, 아주 많이 좋아. 하시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많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0: 그러니까,
1: 네,
0: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 네. 네.
0: 우리 7251번님도 네. 두 분의 찰떡지는 기대해볼게요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우리 8195번님은 정답은 한 번, 아, 정답 보내셨구나. 아, PD님이 바뀌셨네요. 퇴근길이 즐겁고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아쉽네요. 이런 건 없네. 그게 다 포함됐으리라고 믿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1: 어쨌든 다 네. 정답들 잘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네. 목사님 이쯤에서 뭐 3번 문제로 넘어갈 타이밍인가요?
1: 그러죠. 뭐 아, 2번 네. 문제 다 된 것 같으니까 강진 그렇습니다. 2000이면 다 나왔고.
0: 그러니까요.
1: 네, 어떤 분도 막 조선 고려 다 나오고 나왔어요. 네.
0: 그러니까 네, 조선 뭐, 고려도 나왔으니까. 네. 네.
1: 뭐 그러면 실은 가가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에 찔러보고 믿는 사람 나왔잖아.
0: 나왔죠.
1: 그럼 다 나오죠. 3번 문제 가봅시다.
0: 맞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네.
0: 시작해 주시죠.
1: 네. 3번 문제 사투리 퀴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새로워서 나도 네. 막 웃음이 나고 헷갈리고.
0: 새로움이 있어야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또 저렇게 뻔뻔해 사람이. 자, 사투리 퀴즈 나갑니다.
0: 네.
1: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아따 선하디 선한 선상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분당께.

0: 네가 계명은 다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1: 아 진짜 잘하시네요.
0: 네이티브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청년이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것들은 나가 어릴 때부터 겁나게 잘 지켜버렸어라. 예수님께서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잘 들어라. 가서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싹 다 팔아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버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여.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네, 하지만 그 청년은 재산이 오지게 많아. 이건 또 사투리 버전 아닌데 사투리로 쓰셨네. 재산이 많았던 터라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싹 어두워지더니 근심을 한가득 안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지게 힘들어 보려야.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라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단 게임. 제자들이 더 크게 놀라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따,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다요? 천국 누가 간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불어. 나 너희가 가진 돈 다 광주 그 교회에 헌금해야 구원받어. 다. 아따, 재산이 겁나게 많아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단께.
1: 아따. 네. 목사님. 네. 와, 이게 또 직접 들으니까 이게 또 새로운데요?
0: 네, 그러죠. 아,
1: 예, 지금 너무 구현동화 되는 느낌이었어 가지고.
0: 구현동화를 어디 전라도 버전이 있다요.
1: 새롭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0: 내용인데요.
1: 그럼요. 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정답을 다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목사님께 너무나 잘 살려주셨기 때문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2304번님 오늘 처음 들어서 묻는데 한꺼번에 다 써야 하나요? 너무 재밌고 승부욕 발동됩니다. 하나하나 보내셔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먹고 다 선물 보내드리는데
0: 맞습니다.
1: 어쨌든 세 개 다 정답 맞추셨네요.
0: 맞아요.
1: 네, 승부욕 발동 계속 매주 하시길 바라고요.
0: 매주 해주시고요.
1: 네. 아, 그다음에 8249번님 통 못 듣다가 다시 들으니 너무 좋네요. 당연하죠. 6주를 쉬었는데.
0: 6주 만에 왔습니다.
1: 네, 6주 만에 왔으니까.
0: 계속 좀 좋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하다고 하고 정답 네. 다 맞춰주셨고
0: 네.
1: 그다음에 이봉진 집사님 양평에 다시 보냈는데 기분 네. 좋아졌다고
0: 아오.
1: 남편 고구마 구워주겠다고
0: 오.
1: 네, 그렇게 두 분 그렇게 화해하고 사세요.
0: 네. 또 화해하셨다니까 제가 네. 기분이 또 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1: 혼자 그냥 하신 것 같아. 남편은 자고 있을 때 속도 없이 화나게 하고 남편이 다 그러지 뭐.
0: 네. 네.
1: 자,
0: 네.
1: 이제 문제 다시 한번 싹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0: 좋습니다.
1: 지금부터 1, 2, 3번 문제 다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맞추셔도 됩니다.
0: 네.
1: 1번 문제 객관식 퀴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테스트할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료에 몰래 숨겨 넣은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1: 가 금가락지, 나 은잔, 다 채소. 세 곳 라 향유병 두 개는 하나는 자기가 입었던 것 같고 하나는 신약에 나올 만한 것이고
0: 맞아요.
1: 나머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싼 거 잘 고르시면 됩니다.
0: 그 중에 싼 거
1: 네.
0: 네 맞습니다.
1: 금, 은 둘 중에 뭐가 싼지는 알아서 다 아시고
0: 그러니까요.
1: 모르면 감사할 일이고요. 세속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글자 조합 퀴즈인데요.
0: 네.
1: 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을 찔러보고 믿겠다고 말한 제자 중 한 명
0: 네.
1: 그 사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나 사랑, 긍휼을 뜻하는 하나님의 핵심 성품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실은 이 단어를 다른 종교에 많이 뺏겼는데 실은
0: 네.
1: 하나님도 이러신 하나님이시죠.
0: 네.
1: 다 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누구일까요? 300하면 딱 나오죠. 스파르타쿠스 아닙니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사투리 퀴즈인데
0: 네.
1: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팔아불고 이웃 섬겨라 그랬더니
0: 네.
1: 그냥 돌아가요. 그러다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나도 못 들어가겠는데 누가 들어간다요 그랬대요.
0: 네.
1: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부러 나 너희가 가진 돈을 다 광주 그 교회에 헌금해야 구원을 받는 법이여 오메 주님 다 아따 재산이 많아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 들어간단께
0: 착하게만 살면 들어간단께
1: 네.
0: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문제 정리 잘 해주셨고요.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은 여기까지 듣고요.
1: 네네.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정답 1번 객관식 문제. 네.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은 거 은잔입니다. 은잔.
0: 은잔, 은잔.
1: 나 은잔.
0: 싼 거 은잔이었죠.
1: 네, 예수님의 부름받은 열두 제자 중 손가락 도마.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 긍휼을 뜻하는 단어 자비.
0: 자비였습니다.
1: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 물리친 구약 이스라엘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
0: 기드온.
1: 그래서 도자기.
0: 도자기였습니다.
1: 네, 도자기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우리가 평가하고 뭐 부자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0: 아멘.
1: 그분으로 인하여 다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네. 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제가 네. 잘 확인해보고 당첨되신 분들께 선물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3431번님이 광주에서 목포 집 도착했는데 당첨된 것 듣고 들어가려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네, 한답니다.
0: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네.
0: 목사님
1: 네.
0: 어떻게 오늘 첫 같이 하셨는데 괜찮았나요?
1: 네. 아 저는 좋았습니다.
0: 아 저도 네. 좋았습니다. 목사님 네.
1: 네. 저는 좋습니다.
0: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1: 끝까지 이렇게 웃길 거예요?
0: 아,
1: 예, 이렇게 사무적이고 예. 어쨌든 여러분
0: 네.
1: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1: 네,
0: 네. 네 지금까지 행자질라 함께해 주셨고요. 저는 오영훈이었습니다. 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의 싹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주인을 따라 살 때 어떤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하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을 통해 로마 성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지금 돌이켜보면 남은 것은 부끄러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지난 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치와 후회와 부끄러움을 남기고 마지막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약 35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났고 주권을 되찾아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억압적 지배에 있을 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힘 앞에 무너지고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방되고 독립된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죄를 거절할 힘도 능력도 없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온전히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전과 다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6장을 마무리하면서 23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짧은 한절 안에 죄, 심판, 은혜, 그리스도, 영생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싹시라는 말은 일한 사람이 받는 품삯이나 급여를 말합니다.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섬기며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에 받게 되는 싹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은 몇몇 악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삭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 차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영생을 주실 거야. 내가 많은 선행을 했으니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대한 싹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생을 싹시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아무 곳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죄의 싹스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싹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싹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영생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석전인치유센터에서는 중고청 치유캠프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도박, 성 등 중독 예방을 위한 온가족 치유 세미나를 주제로 8월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 광주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은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996-6291번, 010-3996-62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0: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우리가 묵상하는 이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동안 느헤미야와 공동체들은 여러 위기와 역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 일의 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셨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전에 직접 명령을 내려 중단시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으로부터 자신이 내렸던 명령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새로운 명령을 받아낸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성벽들과 불타버린 성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성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잔해들을 다 정리하고 치워야 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하는 고된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 세력들이 거세게 일어나 본격적인 방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방해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집요하게 방해를 시작합니다. 비웃고 비방하고 실제로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을 하며 방해를 해갑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적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대응을 해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공사가 중단될 뻔한 또 다른 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이 더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이라면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공동체는 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는 제대로 된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 완성되고 있던 그때에 아마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큰 비명소리 같은 큰 부르짖음으로 이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는 또한 기근의 때입니다. 온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데 그때가 흉년의 때였습니다. 가장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에 성벽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근이 닥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늘 재정 계획이 빠듯합니다. 예정된 수입이 들어오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생기게 되면 일상의 삶이 쉽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부과된 과도한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때문에 당연히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늘 버거울 정도의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난한 이들은 양식 때문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기 위하여 집과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5절에 보시면 빚도 무거운데 과도한 이자 놀이로 인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빌린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자 빚을 갚는 대신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저당 잡혔던 과수원과 밭과 집들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되찾을 힘이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며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건축이 절반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 가운데 이제 도리어 중단이 돼 버릴 것 같은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에서는 온 회중이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이 백성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가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에게 들었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그들의 큰 부르짖음 속에서 그가 보여줬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크게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는 이유와 그 상황을 듣고서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망의 소리와 분노의 마음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되 6절 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노하였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 다시 6절과 7절을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원망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공한 귀족들과 관리들을, 민장들을 꾸짖는 그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멈추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시 잠깐일 수도 있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의논하다, 대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동안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모습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느헤미야는 늘 자기의 마음을 가져다 놓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펼쳐놓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다 해줄 것처럼 묻는 질문 앞에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왕은 세상에서 최고의 통치자,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만큼은 이곳에 개입하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왕위에 있는 진정한 최고의 결정권자, 얼마든지 왕의 마음과 그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그 상황에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진

0: 진정한 통치자가 나타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멀리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처음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눈물과 콧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쏟아냅니다. 왕의 앞에서도 잠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조롱하고 대적하고 협박을 해와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주는 비웃음이나 그들이 주는 두려움에 곧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두려움이 밀려들 때,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억울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 죄가 유혹을 하고 죄의 충동이 나를 찾아올 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이 마구 흔들릴 때 우리 다음 구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시편 기자가 발견을 합니다. 그는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다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이 안 되는 것, 불안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를 늘 경험합니다. 그때 필요한 믿음,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펼쳐놓고 여전히 나타나 나를 도우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 경외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0: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 상황과 이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원망의 문제가 아니고 비난이 문제가 아닌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만몬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지도자인 귀족들과 민장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상대로, 그것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이나 곡식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그저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돈은 구워줄 수 있지만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동족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지키도록 더 권면하고 관장해야 할 우리 귀족들과 관리자들이 오히려 서로 눈을 감아주면서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불러서 아주 단단히 꾸짖고 훈계를 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그리고 그동안 이자로 빼앗았었던 가옥이나 전토나 돈이나 곡식들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는지 그들이 잃어버린 기준을 다시 제시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품위와 명예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가치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전능하신 손으로 그리고 은혜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해하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네, 그런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이 비방을 한다면 어떻게 비방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돈 좋아하고 더 명예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더 빠져들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용서도 화해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우리를 비웃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됨,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를 나타내야 될 공동체가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아서는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다시 찾아야 할 기준이 있다. 이 상황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오디세이라는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는 유명한 이 세이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이렌은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합니다. 그 노래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그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배는 결국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은 결국 거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새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밀랍을 녹여 각자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게 합니다. 못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세이렌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대신 내가 견딜 수 없을 것을 아니 자기 자신을 돛대에 밧줄로 단단히 묶도록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동안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단단히 밧줄을 조여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배가 세이렌이 사는 섬 가까이 다가가자 온통 고요해지면서 어디선가 그들의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마음이 마구 흔들립니다. 부하들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손짓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이미 받은 명령이 있었기에 절대로 그를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무사히 세이렌이 사는 그 섬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귀에 들렸던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랫소리, 아름다운 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에 들렸던 것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가 듣고 싶어 했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여,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인지, 트로이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탁월한 그런 전략과 활약을 펼쳤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나에게 오면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 당신이 알고 싶은 것, 당신이 경험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으니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되니 여기로 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파멸로 몰아가려 했던 그 유혹은 그가 경계하고 싶 그를 경계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로 찾아옵니다. 그 고독과 목마름을 채워주겠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있다. 그 거짓 위로와 유혹 뒤에 있는 파멸을 향해 수많은 뱃사람들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가 무사히 통과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의지가 세이렌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돛대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0: 공동체를 향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를 어디에 붙들어 매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다시 붙들어 매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기 속이든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한들을 먼저 내려놓는 그 본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도 그가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체의 이자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만두어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받은 이자가 있으면 돌려주자고. 그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어지는 14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12년간 있었음에도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 일절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일절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5장 1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매일 자기 식탁에서 대접해야 할 사람들이 약 150명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항상 섬기는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늘 150명분의 식사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경비를 충당했을까?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개인의 부담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재산, 왕으로부터 받은 지원들,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되어서 부자가 되거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명확한 기준이 15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2: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은 그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여 할 것이 아니냐라고 명령하였지만 그것을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의 계속 은혜였음을 내가 알고 있기에 이런 것,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0: 이 은혜를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부터의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변화를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바이올린의 사진입니다. 가방에는 WHH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화면을 보시면 줄이 두 개밖에 달려있지 않은 바이올린입니다.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인데요. 한 바이올린입니다.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약 15억 원에 낙찰된 바이올린입니다. 현이 두 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주될 수가 없는 저 상태의 늙은 낡아버린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을 건너던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배 곳곳에 물이 차오르자 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살기 위해 서로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혼돈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그 상황 가운데 월리스 하틀리라는 타이타닉호의 악단 단장이 조용히 바이올린을 들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을 연주하자 그가 이끄는 8명의 다른 단원들도 자신들의 악기를 들어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급박한 상황이죠. 모두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혼란스러웠던 혼돈스러웠던 승객들의 마음에 침착함이 마음의 평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먼저 올라타려고 먼저 타려고 했던 구명보트를 여자와 아이들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해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연주를 들으며 차분히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월리스 하틀리가 연주했던 악기가 바로 성도님들께서 보셨던 사진의 악기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백성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결단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성벽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니죠. 흉년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세금이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대적들은 여전히 두 눈을 치켜뜨고 우리를 틈틈이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 찬송이 회복됩니다. 공동체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에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맞추어 보고 그렇게 다시 시작해 보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아닌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 그가 용서 안 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시작이 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까? 지도자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통로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광주특별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세박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황청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용감했던 루터도 계속되는 교황청의 위협 그리고 이어지는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었는데요. 어느 땐가는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루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갑자기 성경책을 태워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달려들어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낙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실망하던 루터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용기를 낸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업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다양한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온전히 있길 바라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히즈네임의 주님만 선택하리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실제로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건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91번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435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또 퇴근길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도 방방곡곡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사연 함께 나누고 세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또 이 사연 나누다 보니까 또 제가 찬양 불러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힘내시라고 함께 나눈 찬양, 사랑하는 자여, 지선의 찬양까지 듣고 오셨어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레이디언트 밴드의 예수 내 삶의 중심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 신청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입니다.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모두 모두 좋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요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양아인이 찬양하는 나를 향하신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하나님 그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응답이 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아이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오늘 이야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사무엘상 1, 2,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이라는 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 낳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절망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시기를 울부짖으며 간구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태어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엄마의 바람대로 따라줬을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사무엘?
1: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3만 명이 죽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만 했어도 대체 왜 사람들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0: 나를 탓하거라, 사무엘. 왜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냐고. 왜 내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냐고.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다. 그 녀석들이 어렸을 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다. 사무엘, 혹시 이게 뭔지 기억하고 있느냐?
1: 아니 이건...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이걸 가져다 주실 때가 기억납니다. 이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셨습니까?
0: 당연하지. 자, 이제 이건 네가 가지고 있거라. 이걸 보며 항상 그때를 기억하란 뜻이다. 자, 여기 앉아봐.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가 아주 많구나.

0: 나무에라. 난 네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단다. 어느 날 내가 성전뜰에 앉아있었는데 네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자분이 같이 들어오셨지. 딱 보아도 네 어머니와 그 여자분이
1: 분인나세요.
0: 그래 맞아.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인상을 쓰며 뭔가를 네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있었고 네 어머니는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1: 예, 저도 저희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셨죠. 정말 심술궂은 분이셨습니다.
0: 그래 그래 정말 심술궂은 사람이더구나.

0: 하나, 무슨 일 있어? 왜 오는 거야?
1: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2: 한나 속이 아니겠죠. 아직까지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낙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으니.
0: 그만둬, 분인나. 지금 당신이 감히 하나님께서 뭘 어쩌셨다 판단하는 거야?
2: 아, 죄송해요, 여보. 전 그냥 한나를 위로하고 싶어서.
0: 당신이 지금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 당신은 한나가 아기를 영원히 못 낳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몇 살 때 낳았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실 수 있으니까 경솔하게 저주라는 등 그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한나가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저질렀다면 우리가 오늘 정성껏 제사를 올렸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0: 당신 정말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한테 내가 있잖소. 내가 열 자식보다 낫지. 안 그래? 응? 자, 이것 좀 먹어봐요.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고기야. 먹으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아마 당신 슬픔도 싹 사라질 거야.
1: 고마워요, 여보. 근데 저 배 안 고파요.
2: 한나, 이렇게 꼬챙이처럼 말라서 어쩌려고. 그러니까 자궁도 쪼그라들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0: 한나, 정말 그만두지 못해? 애들이 이런 당신 태도를 보고 대체 뭘 배우겠어?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수 있겠냐고.
1: 여보, 죄송한데요. 드시는 동안 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요.
0: 한나, 잠시만. 나랑 같이 갑시다.
1: 당신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괜찮으시면 저 혼자 다녀오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정을 굽어 살피소서. 제 고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3: 이봐요, 거기 당신. 아니, 얼마나 더 거기서 그렇게 술주정이나 하고 있을 거요? 술을 좀 끊으시오.
1: 제사장님,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전 술을 마시지도 못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제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3: 알겠소. 평안히 가시오. 부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간구하는 일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오.
1: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한나. 아,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 비 온 후 쨍쨍 해가 뜬 것처럼 기분이 확 좋아졌네. 어?
1: 여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0: 어?
1: 이제 배가 고프네요.
0: 아니, 그럼 내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셨네. 어? 하나, 어서 이리 와서 자, 이것 좀 먹어봐. 어?
1: 네. 자, 자.

0: 바로 어머니께서 절 가지셨죠.
1: 그래, 하나님께서 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그래서 네 이름을 사무엘로 지은 게다.
0: 그래서 제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뜻이 된 거군요. 어머니께서 절 만나러 오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이죠.
1: 정말 그렇지. 하나님께서 네 어머니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네 어머니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단다.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0: 사무엘, 이번에 가면 이제 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내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1: 아, 예. 걱정 마세요, 엄마. 잘할 수 있어요.
0: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제사장님께서 절 지켜보셨죠. 제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곳에서 평생 여호와를 섬기도록 말이죠.
2: 너도 성전에 들어온 첫 해는 참 힘들어했었어. 4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사랑만 받으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떨어져 살게 되었으니 당연히 슬프고 힘들었겠지.
3: 예?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티를 냈습니까? 하지만 전 성전에서 참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2: 물론 기쁘게 잘 지냈었지. 하지만 난 네가 얼마나 슬픈지 알 수 있었단다. 잘 생각해보면 네 어머니가 왔다 갈 때마다 넌 이 암아포 전을 꺼내 문지르곤 했던 기억이 날 게다. 사무엘, 어서 이리 좀 와보거라. 부모님이 오셨단다. 엄마가 선물도 가져오셨어.
4: 지금요? 잠시만요. 제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금방 방에 가서 가져와도 될까요?
2: 그래, 어서 서두르거라. 부모님께서 빨리 보고 싶으실 텐데 너무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5: 사무엘! 우리 아들!
0: 우리 아가, 사무엘!
4: 두 분 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0: 우리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자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너무 기쁘구나. 이젠 청년이 다 됐어.
5: 그래, 맞아.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네. 정말 자랑스럽구나, 사무엘.
0: 이젠 제사장 옷도 잘 어울리네.

0: 매번 크게 재워와도 이렇게 쑥쑥 크니 금방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옷을 좀 크게 준비했단다. 어서 한번 입어볼래?
1: 그렇지.
2: 안나, 아이, 옷이 너무 큰 거 아니요? 사무엘이 둘이 들어가고도 남겠는데.
0: 저도 알지만 이 나이 때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때때로 이 옷처럼 우리에게 너무 크고 힘들어 보일 수 있단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해서 옷이 금방 우리 몸에 맞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잘 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자라있는 걸 알게 되지.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이 되는 사명을 다시 주시곤 하신단다.
3: 진짜? 아, 됐어!
0: 사무엘, 괜찮아? 좀 불편해 보이는데.
4: 아니에요. 전 그냥.
0: 저 아이들이 엘리 제사장님의 아들들이니?
4: 예.
0: 저 아이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신데 행실이 바르질 않은 것 같구나.
4: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치고 자기들 때문에 성전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나 봐요.
0: 그래서 네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2: 아니, 왜 안 그러겠어. 여긴 거룩한 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신을 잘해야지. 게다가 사무엘이나 엘리나 그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 말이지.
4: 아버지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0: 혹시 엘리 제사장하고 상의는 해봤니?
4: 글쎄요, 그분은 제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2: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인 것 같구나. 기도해 보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거다.
0: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알겠지?
5: 아니, 어떻게 니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오늘 사람들한테서 니들이 한 못된 짓들에 대해 다 들었다. 아니, 대체 어쩌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고 다니는 거야? 니들 변명 들어주는 것도 이젠 진저리가 난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다들 나가! 아니, 사무엘, 부모님은 벌써 가셨니?
4: 예.
5: 어머니께서 새로 옷을 해오신 건 내가 봤다. 아주 멋지더구나. 정말 손재주가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 다시 일하러 가는 거냐?
4: 예.
5: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니?
4: 아닙니다. 전 어서 가서 창고 청소하던 걸 끝내겠습니다.
6: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0: 사무에라.
1: 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2: 사무엘,

0: 왜 아직 안 자고 왔느냐? 아, 난 부르지 않았으니 어서 가서 자거라.
1: 예, 알겠습니다.
2: 사모예라.
1: 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0: 부르지 않았대도 가서 자거라.
1: 예, 알겠습니다.
2: 사무에라, 사무에라.
1: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0: 아니라는데. 사무에라, 널 부르는 소리를 분명 들었느냐?
1: 예, 사무에라, 사무에라 하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0: 사무에라, 또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거라. 알겠느냐?

0: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1: 당연히 그랬겠지.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셨다고 했지?
0: 예. 제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곧 부르시는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0: 비나스, 홈니, 좀 나가 있거라. 사무엘하고 할 얘기가 있다.
1: 네, 아버지.
2: 무슨 비밀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 나가라고 하시는 거야?
0: 사무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기지 말고 얘기해보거라. 만일 네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길 빌 것이다.
3: 혹시 하나님께서 제사장님의 두 아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제사장님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0: 맞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3: 하나님께서 제사장님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님께서 아들들을 말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님 집안의 죄가 재물이나 예물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0: 그분은 우리 주인이시니 주님의 선하신 판단대로 행하셔야지.
3: 죄송합니다.
0: 내게 숨김없이 말해줘서 고맙구나, 사무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그분만을 따르거라. 알겠니? 이제 좀 나가주겠니? 잠시 혼자 있고 싶어.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만 꼭 안고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라시죠. 부모인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바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제 죄를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 진리의 길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아이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장민혁, 김연아, 여윤미, 신범식.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부자라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굉장하다면서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한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독일 니베교회 낡은 돌판에 쓰여있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해드렸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내용이 다름을 보여주는 글이죠. 세상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만 앞서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자신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요나스 카프만의 넬라 판타지아 들으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하카르는 광부가 땅을 깊이 파들어가 그 속을 샅샅이 조사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겉만을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에자야 61의 삶의 예배, 마커스 커뮤니티의 주를 더 알수록, 제이 월십의 주의 사랑이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Hillsong Worship과 Hannah Hobbs가 함께한 Thank You Jesus,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m Amaze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나를 설명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구구절절 말을 보태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온전히 이해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애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외로우셨다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보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이길승의 가르쳐주세요,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남자는 교도소장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귀퉁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사정을 알고 있던 교도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성껏 심고 가꾸자 작은 정원은 풍성한 화원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정성 들여 가꾸니 꽃이 피는구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꿔야겠다. 매일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린 남자는 27년이 지나서 출소했지만 매우 건강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27년을 보낸 분노를 정원의 깨달음을 통해 화학과 화해로 풀어냈던 남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교도소에서도 한 켠의 정원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죄로 문든 우리의 마음 한 켠에도 복음의 씨앗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한민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넘칩니다. 27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7개월도 너무 힘든데 27년을. 그러면 뭐 거의 나의 젊음, 청년 시절은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손주도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보는 거죠. 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켠의 나무를 심음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화합과 화해로 풀어낸 이 사람, 바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 대단합니다. 노벨 평화상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좀 더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참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은 이 삶의 순간순간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나무를 심을 건지 꽃을 피울 건지 아니면 그곳에 내 분노와 미움을 심을 건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의 씨앗을 심기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과 구원주로 모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제 마음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송경민 목사님 앨범에 동행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옳은 선택과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제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자기 경배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미디어와 문화는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강조하죠. SNS 또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가 기준이 되고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을 최우선하며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사라지고 커지는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메마름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안의 좁은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졸음의 내 맘에 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소율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들려드릴게요.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믿음 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페어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주가주 되심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준비한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제가 방송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녁 방송을 진행할 때 이 찬양을 저도 참 평소에 좋아했던 은혜 받는 곡이어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후에 어떤 분에게 사연이 온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또 삶이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 만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셨구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은 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떠났던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이어서 들려드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의 짧은 머리와도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설명이 되고 또 납득이 되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반도 땅에 또 남북 간 전역과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심고 또 북녘의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FM의 각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그리고 받으신 은혜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정보들 또 복음의 귀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탈북민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도 제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정영신 목사님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우리 한반도 땅의 자세한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바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첫 번째 교회는 여명교회인데 이름이 참 멋지네요.
1: 그렇죠. 예. 제가 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빛이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복음 통일의 새 아침을 밝히고 여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여명교회가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 중에 여명학교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예. 네. 여명이라는 그 의미가 탈북민분들의 예. 소망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1: 네. 특별히 마음에 안겨오는 단어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0: 자, 오늘 여명교회는 담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1: 네, 김송희 전도사님입니다.
0: 예.
1: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여명교회는 이제 김송희 전도사님을 통해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횟수로 5년 차가 되지요.
0: 네.
1: 김송희 전도사님은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독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요.
0: 네.
1: 여러분 모세와 요셉은 민족을 구원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망으로 주셨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자, 우리 여명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가지로 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배하는 성도,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 선교하는 성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0: 예.
1: 우리 김송희 전사님도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같은 탈북 여성들이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 또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네.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돌보면서 이제 섬기는 것.
0: 예.
1: 요즘에는 줌을 통해서 매일매일

0: 같이 예배할 수가 있고요.
1: 예, 그렇죠.
0: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중국 내에 탈북 여성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핵심 사역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북민 재소자 사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에 50여 개 교정시설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이 대략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1: 네.
0: 한 분 한 분 참 외로운 싸움을 그 안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1: 네.
0: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면회하고 편지 써주는 사역. 네, 그런 사역들을 우리 김성희 전사님 여명교회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참 필요한데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음지에 있는 사역이죠.
1: 그렇죠. 귀한 사역들을 하지만 함께 또 사역을 해나갈 사람도 필요할 거고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네.
1: 나눠주신 사역의 어려운 점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네요, 목사님.
0: 네, 특별히 여명교회가 교정사역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1: 네.
0: 우리 탈북민들이 범죄하거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 그렇죠.
0: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집을 건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은 집을 반납하게 되는
1: 네.
0: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퇴소 이후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명교회도 섬기고 있는 탈북민 재소자가 이제 곧 출소를 하는데 이 형제님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0: 교회 가까운 곳에 이런 거처가 마련이 되면 교회에서 돌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1: 그렇죠.
0: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다시 자립하거나 재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우리 여명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특별히 우리 김성희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 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얼마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말씀 안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나온 분들 그리고 때때로 거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 쉼터
0: 예 쉼터 예.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여명교회 하시는 일들 특히 목회자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0: 예.
1: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와 쉼터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네요. 함께 듣고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할게요.
0: 네. 이제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예, 찬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명교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1: 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1: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을 품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조연조 전도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직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 오.
1: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예.
1: 대부분 탈북해서 중국에 1년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오는데 잠깐 거쳐오기만 했던 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1년, 2년, 3년 생활하지 않고 잠깐 거쳐서 바로 한국까지 오신 분을 직행으로 왔다 이런
0: 그렇군요.
1: 얘기를 합니다.
0: 예.
1: 조연조 전사님은 탈북해서 한국까지 직행으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0: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바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이 말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정착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예.
1: 직행으로 오신 분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중국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한국까지
0: 그렇죠.
1: 오게 되는데
0: 네.
1: 직행으로 오면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연조 전사님도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이제 그 마음에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까?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는 왜 기독교 국가일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기독교인이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도 왜 기독교인일까? 그런 궁금증을 품고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0: 이야, 많은 시행착오와 또 고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조연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사역하시는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목적 함께 나누겠습니다.
1: 특별히 우리 전사님 자체가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적 자체도 탈북민 이웃 한 사람,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0: 예.
1: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백개우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들을 키우는 교회.
0: 네.
1: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0: 예. 자, 예수마음교회 주요 사역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나눠주시죠.
1: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이 조금 낯설죠.
0: 그렇죠.
1: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0: 근데 책 제목하고 책의 약자가 또 다릅니다.
1: 아.
0: 예를 들어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마음교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조선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족 성도, 한족 성도들이 이제 한글을 잘 학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
1: 예.
0: 그리고 더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 이 탈북민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1: 예.
0: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이하게도 전사님이 화장실 말씀을 하셨어요.
1: 그래요?
0: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이 없어서
1: 예.
0: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에 가자면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적게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1: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교회가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0: 예.
1: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사역하시는데.
0: 예, 그런 네.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바로 감동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찬양.
0: 그게 찬양이에요.
1: 예,
0: 찬양.
1: 맞아요.
0: 근데 찬양이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멜로디와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예수마음교회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눴는데 기도 제목도 세 가지가 있네요.
0: 네.
1: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0: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마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고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마음교회 성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지혜와 복을 맛보게 하소서.
1: 아멘.
0: 2025년은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찾아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 부흥의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 모아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끝곡으로 조연조 전도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을 나누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 예,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탈북민 교회 두 곳 소개해 주시고 사역을 함께 나눠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했다며 현재 대화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60일간의 휴전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1.8%에서 3.5%로 대폭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핵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중국의 수출 통제가 공급망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에서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페루 중부에서 규모 8.5 이상의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떨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풀어 열흘분의 식량을 긴급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국가 상업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매 상점에서는 실제 상품 가격을 장마당 시세에 맞추고 개인 생산품까지 판매하는 등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몰리면서 K-POP에 이어 K-뷰티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해 의령 봉사왕으로 불린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시신까지 의학 교육과 연구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현재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최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화답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조치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담긴 60일간의 휴전과 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식 협상단이 실질적인 합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이란 정권의 실세인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별도의 비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측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을 비공식 채널로 활용해 혁명수비대 측과 수차례 유선 접촉을 갖고 고위급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혁명수비대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60일의 휴전 협상 기간에도 미국과 이란은 상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을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종전 합의를 미국이 더 큰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의심해 확전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전면적인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상향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월만 해도 올해의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5월에는 2.5%로 올린 데 이어 최근 다시 1%포인트를 높여 불과 6개월 만에 전망치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무디스는 인공지능 산업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 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

내다봤는데요. 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과 국방 안보 비용 등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식탁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원료인 무수 불산은 여전히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지만 원료 단계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반쪽 국산화에 머물렀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반도체 내부에서 전기 신호의 통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텅스텐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면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텅스텐 1차 가공품 가격도 1년 사이에 7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과 안티모니, 텅스텐, 히토류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핵심 원료 생산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산 무수불산 가격이 중국산보다 30에서 5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 지역에서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진 데 이어 이달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746년 대지진 이후 페루 중부지역에 축적된 지각에너지 가운데 불과 20% 정도만 방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규모 8.5에서 8.8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페루와 칠레 해안에서는 나스카판이 남미판 아래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판이 강하게 맞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각 변형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최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지진은 서로 다른 판 구조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며 잇따른 강진만으로 남미 전체가 이례적인 지진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장원 세대가 늘면서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긴급 방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각은 지난 8일 황해남도 농장들에 식량난을 겪는 농장원 세대에 열흘분의 식량을 즉시 공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식량이 바닥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가을 수확을 앞두고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된 식량은 쌀보다는 최근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 밀과 보리 등 대용 식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공급 이후 농장으로 복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열흘분에 불과해 가을 수확기까지 이어지는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상품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판매까지 국가 관리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매 상점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마당 시세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의 한 식료 수매 종합 상점의 경우 국가가 수매 가격과 판매 가격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장마당과 가격 차이가 커지면 상품을 확보하기도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지방 공장과 농장의 생산품뿐 아니라 개인이 텃밭이나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도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인 생산품은 물건을 먼저 상점에 맡긴 뒤 판매가 이뤄지면

대금을 정산하는 사실상의 위탁 판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 중심의 상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시장의 가격 결정과 상품 공급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행사에는 55개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세계적인 K-컬처 축제인 K-콘과 연계해 K-팝 팬들이 자연스럽게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식 스킨케어를 직접 경험하거나 피부 상태와 퍼스널 컬러에 따라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은 미국 소비자를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K-뷰티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4도, 수원과 이천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수원과 이천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0: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23도, 철원 22도, 낮 최고기온 춘천과 원주, 철원 모두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에서는 충주와 천안, 홍성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홍성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30도, 충주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대구와 구미, 안동, 상주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구 24도, 안동과 상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2도, 안동과 상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개성 23도, 해주 21도, 진남포 20도,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31도, 해주와 개성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함흥, 북청, 장진,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풍산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희산 16도, 풍산이 1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희산 27도, 풍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참 특별하죠. 다른 시간보다 우리 복음 통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이 샬롬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까지 남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4908 성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릉입니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었는데요. 종종 드라이브 겸 고성의 통일 전망대를 가곤 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있는 모든 탈북민 분들도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도 참 의미 있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저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등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요즘에 손편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렵고 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도착한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능형 손전화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챗 아이디 FEBCNK로 문자 내용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Oh,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신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의로우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당신은 내가 도피할 반석과 강한 산성이 되어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해

하여 나를 지도하며 인도하시고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니 그들이 나를 노려 숨겨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의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의를 즐거워하여 기뻐할 것이니 이는 전에 당신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역경을 굽어보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피난처이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반석,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역경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이다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까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다 똑같다.

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생,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죄 속에서 그대로 사느냐? 그럼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느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쉽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해야만 구원시켜 주시는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세요? 내가 암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해 놓은 그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면 되고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쉽지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 그게 죽음이요. 그러나 죽음에도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당에서 살다가 이 머나먼 중국당으로 살 길을 찾아온 안씨입니다. 저는 이 찬성가를 부르며 저 북한 땅에서 배고파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북한 땅에서 살면서 배고파 힘들고 지쳐가며 일터로 나가던 그

0: 시절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절, 믿음이란 말도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이 굶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리며 일터에도 못 나가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장사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나의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믿음을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불쌍한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슬픔 속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부르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고향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매님은 오늘도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자매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온누리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북녘땅에 우리 각각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의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우리의 눈물을, 깊은 한숨을,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염려치 않고 주님께 아뢰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곤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부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0: 가족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그 마음 하나로 두만강을 건넜지만 중국에선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했던, 돌아가고파도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여정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붙잡았던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18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저는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팔려간 그 순간까지도 제가 팔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집에 도착한 뒤에야 그곳에서 낯선 한족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울며 사정도 해보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부모 형제는 만날 수도 없고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검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 그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만 확인받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죽음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가를 한 뒤 작은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짐승도 기르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작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이는 끝내 제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0: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정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은혜의 여정,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뼈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안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후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바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오로지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5에서 30mm가 내리겠고요.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서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안팎으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가 22도, 함흥이 21도, 청진이 20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은 30도 안팎에서 33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평양은 30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은 29도, 강계는 28도, 해산은 27도, 청진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과 오후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이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누군가의 작은 소리도 외면치 않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통 영락교회 구요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걷히고 밝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일하는 자들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안에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입술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심령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모든 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0: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어느덧 조금은 서늘해진

이 질문에 대해서 오죽하면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본성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질 때 삶의 목적과 성품, 말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외적 경건을 칭찬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째로 물로 나야 합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죄의 씻음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야 할 더러움은 바로 우리의 죄와 오염된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거듭난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 외적인 청소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집안 구조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만으로는 내면의 부패한 죄성을 끊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철학적 상상을 하고 자아실현을 외쳐도 죄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의 권세를 끊어낸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 도덕적 개선을 넘어 존재 목적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6절에서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대조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 즉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 세상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육적인 노력을 가다듬고 훈련한다 해도 육은 절대로 영을 낳을 수 없습니다. 육의 끝은 결국 부패와 멸망뿐입니다. 반면 성령으로 난 영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탄생의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혈통이 아닌 하늘로부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활의 차원은 어떨까요?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말대 차원도 다릅니다. 멸망이 아닌

0: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서 모든 갈등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옛 육의 소욕과 새로운 성령의 소욕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패는 거듭난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욕구를 따라 옛사람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신학대학원 교수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목회자였지만 어느 날 한 성도가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마음을 덮자 구원의 감격과 평안이 사라졌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큰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이 미움을 없애주소서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만 할 문제가 아니라 내 육의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문제구나.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내 감정은 여전히 미워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오니 도와주소서. 통성기도의 시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고 자기에게 있던 오만함과 육의 소욕을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그 성도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을 때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성령의 권능이 다시 삶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타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은혜로 쳐서 복종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의 힘과 결단만을 의지하는 육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권능을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28장, 새 찬송가 512장, 천성기를 버리고 통합 찬송가 328장, 새 찬송가 512장, 천성기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2: 안녕하세요.
3: F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기업은 첫째, 40주 40야를 엎드리는 기도로 보존됩니다. 모세는 22절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고해요. 다베라는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 끝을 불살라 그들을 심판하신 곳이에요. 마사는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신 곳이지요. 기브롯핫다아와는 어떤 곳인가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이 생각나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자 하나님의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을 당한 곳입니다. 23절에서 보듯 애초에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도 백성은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지요. 정탐꾼의 보고에 두려워하며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이 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남 이야기인가요?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잊고 힘들다며 목마르다며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한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평소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사건만 터지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수십 번 수백 번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지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는 모세의 지적에 나는 아니지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거역과 동시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라고 해요. 어제 본문에도 나온 모세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야 말로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에도 모세처럼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다며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한 나의 다베라와 마싸, 기브로 탓다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40주야를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기업에는 둘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선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즉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주의 기업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당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맺으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28절에는 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그러니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이 없는 분으로 오해할까봐 두렵다고 간구한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하지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구원을 호소했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므로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증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온 부모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내 잘남을 자랑하는 대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합니까?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왔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0: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년 전 교회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신혼 초부터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으며 심지어 사채를 쓰기도 했지요. 저는 결국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은 후 처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늘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처가살이 중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 결국 처갓집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에 속해 있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내와 이혼하고 도망칠 궁리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들의 세례식 날 간증자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성령에 설득되어 공동체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죄를 고백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도박을 멈추고 회복된다면 저처럼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일으켜 세우셔서 빚 문제도 해결되고 처남의 도움으로 음식점을 개업해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100% 인정해요. 성도들 앞에서 서원한 대로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를 나누고 그들도 영육간에 회복되어 주의 기업으로 사는 복을 누리길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여호와를 거역한 일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진솔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수도 없이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언약이 있고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이 있기에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소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힘든 사건만 오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우는 저희입니다. 돌도 물에 부딪히면 둥그러지는데 무감각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해요. 상대의 악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가장 아파하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요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명지 홀리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경주의 목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탄자니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아쿠아리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직전 참가한 아프리카 챔피언십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해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옆 선수와 충돌하는 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와 팔에서 피가 철철 흘러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다시 뛰었습니다. 뛰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더 이상 기록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쿠아리는 끝까지 뛰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부상이 없던 선수 중 18명이 저산소증으로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지만 아쿠아리는 승부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관중은 아쿠아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렸고 그가 등장하자 기립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쿠아리는 자신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경기에 참가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을 바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성취가 아닌 순종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충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두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144편 15절을 본문으로

0: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날도 옛날에 악습,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악습을 하면 안 되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악습을 다른 나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 일본 참 나쁘네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을 직접 면회하는 대신에 수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9월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 이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운 진사와 어머니 조마리아 삼남 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던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 그의 동생 정근, 공근 그리고 막내였던 여동생 성녀까지. 안중근은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아래였는데 아들 둘, 장남 문생이라고 하는 안문생 7살 때 독살을 당하였고 동생 준생은 안중근 사망 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회유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사죄한다는, 그리고 해방 후에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녀 현생은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불문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안중근 이외에도 수많은 열사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기 전에 시편 144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 144편의 1절부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한숨, 일시간에 다해가는 숨 한번 쉬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여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명진이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이제 조금 나를 벗어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대한민국을 알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모든 인생에 그렇게 헛것처럼 한번 일시간에 나아가는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 하나님에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동일한 144편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곶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프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편인데 거기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 주신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과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Great Korea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근대사 이후 지나간 100년만 살짝 돌아보아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 고통, 전쟁, 일제의 식민지 통치 등 슬프고 아픈 참혹한 삶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간 100여 년의 역사.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로는 결코 다 그려낼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나라, 간신히 유지해온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 벽해가 되었습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죠. 창해 상전,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개벽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연세가 90 정도 되어야 일제를 기억하실 거 사실은. 아니 한일합병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해방된 제가 80년이니까 90 되신 분이 10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80살 되신 분은 해방이 뭔지 몰라요. 해방둥이가 80세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알지. 저도 많이 엄청 아는 것 같은데 해방하고 자고는 연세가 보통 연대가 아닙니다. 20세기 신생 독립국가 15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량이 13억 불,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생산량 GNP 67달러였습니다. 근데 2023년, 2년 전이죠. 국내 총 생산량 GDP가 1조 7,125억 달러. 이런 숫자는 처음 듣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게 딱 맞아요, 원래. 안 놀라죠. 못 놀라죠,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1조 7천억인데 지금은 1조 7,125억, 1억 달러에서 이게 1억 달러가 1조 7,125억 달러니까 17,000배 정도 그냥 만 배 정도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만 배. 1원이 만 원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인당 GNP 33,000불. 금년도 발표하는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봤더니 36,600불. 근데 2년 전에 33,000불이었습니다. 반도체, D램이나 NAND 플래시는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LCD, O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탑입니다. 조선, 미국도 지금 우리를 얼마나 우리한테 선박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아, 트럼프가 웃겨요, 그죠? 대통령 안 붙어서 죄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든지. 혼자 한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국 화장품 소위 K-뷰티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세계 탑입니다. K-푸드, 아, 한국 라면. 전 세계 어떤 나라 라면도 한국 라면 못 따라와요. 아세요? 라면 즐겨 드시길 바라요. 감사하면서. 리튬 배터리,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세계 거의 다 탑클래스입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선진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1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민주화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민주화 순위가 두 단계나 앞서 있어요. 경제발전, 자동차, IT, 선박, 제철,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식은 세계 어디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같고, 근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는가 딱 보여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정신 차리면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예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 무기, 글로벌 탁월성을 가진 한국인의 연구, 개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지도자와 산업 전선에서 일선에서 반낱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만 좀 조금 더 잘해주고 목사들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선도적인 행동, 교육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산 부흥과 해계운동,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와 항일 독립운동 배경에는 철저한 성경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73년대 빌리그램 전도대, 74년 엑스폴로, 그 이외에도 많은 맘모스급 집회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남아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의 뜻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되다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북유럽의 덴마크를 구한 것은 그룬트비 목사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운동, 5대 운동을 펼쳤는데 첫 번째가 영적 도덕적 각성 운동입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 사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싶었어요. 어둠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부패한 세상을 깨우는 종을. 근데 영적인 각성, 도덕적인 각성 운동, 이게 그룬트비가 펼쳤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운동, 성경 운동을 폈던 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성경 묵상하기, 성경 운동. 세 번째, 술 안 먹기, 도박 안 하기. 대한민국 지금 새롭게 기승을 부리는 게 청소년까지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단속하는데, 하여간 교통법규는 얼마나 단속하는지, 그저 500m마다 카메라를 만들어놨는데 술 먹는 건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죽이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단속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드시나 봐. 그죠?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지. 술 먹고 사고 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봐준다가 어디 있습니까?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번째 운동, 새벽기도 운동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경의 부흥의 운동. 그룬트웨가 편 운동이 다 뭐예요? 말씀 중심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 성경 말씀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느냐, 그 백성, 그 국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의 광복절 구절이에요. 해방의 구절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는 그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를 마치고 그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게 BC 606년도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도 훼파하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가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그때 다 붙잡혀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서 온통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에 키리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냈던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고레스 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성경은 고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미국이, 중국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우리를 독립시키기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우리가 해방 맞고 광복을 맞아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정확 2550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그날, 그 해가 경술년 국치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36년이고 만 35년이에요. 사실은 35년에도 며칠 모자랍니다. 8월 29일 경술국칠이고 8월 15일에 35년째 8월 15일날 우리가 해방을 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약 36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 80만에서 약 100만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가족들 가운데 강제징용 간 사람, 저희 외삼촌도 강제징용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집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00만 가까이 돼. 20여만여 명의 우리의 젊은 여성들, 남편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마구잡이로 붙잡혀 갔습니다. 일본군의 성적 놀이기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저항해도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쩍이지도 않던 당시 사회상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친일로 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있는 의병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한다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95%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은 지금 일제의 억압,
일제의 구두발, 군홧발 아래 있지만, 채찍 아래 있지만, 그들의 칼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독립시켜 주신다고 믿었던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피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씨알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질 때 많은 연합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1943년 12월 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주석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이 통치했던 조선, 만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키나와 이런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조선만 독립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필리핀은 미국이, 오키나와는 일본 너네, 만주는 중국이, 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 맞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조선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넣으려고. 장개석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구를 장개석이 보았는가 하면 윤봉길 의사를 본 거예요. 중국의 국시 시조라고 말하는 마오쩌둥, 모택동. 모택동도 사실은 나중에 장개석도 모두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독립된 국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바라보고 마오쩌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억 중국에 없는 사람이 2천 조선인 가운데, 2천만 조선인 가운데 윤봉길 같은 사람이 있으니 윤봉길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독립시켜야 된다. 윤봉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을 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불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 윤봉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김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김구도 원래 한때는 절에 성녀도 했어요. 근데 개종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신복인 해리 홉킨스 장관, 그는 늘 이승만 대통령하고 교제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리 홉킨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운동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운동만 했어요?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가슴에 새겨봅니다. 실제로 아주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그런 고령의 어르신 아니고는 일제 35년 잘 모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불안정하면 개인의 생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난 나라를 보세요. 백성들이 어떠한가.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YMCA 중심의 청년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상동교회 청년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덕기 목사님, 교육자요 민족 지도자 평양에서 활약했던 조만식 장로님, 3.1운동에 주도를 하고 옥중에 19 나이에 순국했던 류관순, 그는 이화여고 출신,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고 간민회를 지도했던 이동희 선생님,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그는 3.1운동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전 세계 각지에 지금
독립운동이

0: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회영, 김상옥, 이승훈, 주기철 아저씨 목사님이세요. 김마리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사촌 안명근,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불교의 승려였다가, 두 사람 정도는 승려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이 천도교예요. 불교가 한 명이에요. 33명. 안타깝게도 33명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독립운동가 가운데 천주교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이 없이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8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계속된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지를 내밉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죠. 어제의 실적, 오늘의 성과,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 남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상황까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점수로 단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과연 몇 점짜리였나? 반성을 한번 해보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 학기가 끝날 때마다, 예전 일이죠, 여러분 성적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수미양가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어린 시절에 이 다섯 글자 수우미양가, 수를 받은 날에는 정말 기뻤고 가를 받은 날에는 또 한 분은 저는 가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벌써 그렇게 답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수를 탁 받아가면은 뭔가 그 부모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성적표에 양이나 가가 찍힌 날에는 뭔가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던 눈치를 보며 가슴 졸여야 했던.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수와 우는 우수하고 잘한 것, 양과 가는 부족하고 못 미쳤고 실패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우리는 그 등급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아주 쉽게 매겨버렸죠. 그런데요, 옛 스승들이 이 수미양가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런 배려가 있었다고 해요. 수는 말 그대로 빼어날 수, 학업의 깊이가 있고 지혜가 뛰어난 아이에게 스승은 칭찬했습니다. 우, 넉넉할 운데요. 흔히 우동생 말할 때 쓰이지만 본래의 뜻은 단순히 시험 잘 봤다 의미가 아니라 학식과 품성이 넉넉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한 아이란 격려였습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 아름답고 예쁘다, 참 잘했다라는 의미였대요. 비록 최고로 빼어나지는 않더라도 그 존재와 노력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 스승의 아름다운 미소가 담긴 평가였대요. 양은요, 양호할 양, 좋을 양, 착하고 성실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적당하다. 그러니까 결코 낙제나 부족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양호해, 어깨를 두드려주는 따뜻한 위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가를 받은 순간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한자어로 가능할 가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1등부터 꼴찌까지. 그런데요, 세상에 익숙해져졌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 세상의 성적표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세상은 결과를 보고 등급을 매기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또 바라보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야, 이건 너무 초라한데? 라고 느껴할 때도 주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의 가사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아침이에요. 할렐루야. 네.

일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한결같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수미양가를 이렇게 해석했다면 요즘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은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내신이 5등급제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여러분의 자녀는 몇 등급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또 그렇죠? 1등급을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1등급, 가장 먼저 피어난 꽃처럼 한 일이잖아요.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기준이 되는 아이. 이렇게 칭찬을 한대요. 2등급은 두 개의 조화, 함께 성장하는 지혜. 나와 너, 우리 2등급. 우리라는 이름으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높이 오르는 아이래요. 3등급은 세계의 단단함, 흔들리지 않은 삶의 뿌리, 가장 안정적인 이 세 다리처럼 정말 단단한 기초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가는 아이래요. 4등급은요, 네 개의 방향, 이렇게 해석한대요. 우리 4등급의 아이는 동서남북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는 그 넓은 가능성의 바다를 탐험하는 우리 자녀, 아이. 5등급은요, 다섯 손가락을 모아서 꽉 찐 씨앗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피어날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봤어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 3797님이 오늘 하루를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지 생각하셨대요. 응원합니다. 2718님도 날씨는 흐리고 개운치 않지만 지난 시간 좋았던 기억만 생각하므로 오늘 복된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6589님, 옛 스승님들의 지혜가 정말 돋보이네요. 이야,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 봄을 세상 기준이 아닌 오늘 오프닝을 통해서 저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6089님, 사랑한다 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납니다. 라고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조금 전에 이 찬양 부르는 이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가 좀 친숙하지 않으세요? 아, 배우 우리 최수종 장로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서 한번 앨범을 예전에 만들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은혜로운 찬양 함께했고 우리 극동방송을 우리 최수종 장로님이 잘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듣고 계시나요? 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자를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내는 사랑을 원한다. 남편은 존경을 원한다. 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정말 조건절이 아닌 말씀이었잖아요. 사랑스러울 때 사랑을 하지 않으셨고 존경할 만하면 존경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사랑해라. 그냥 존경하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칼럼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는데 샵 1069번 인문학이라고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문자 주시면 어제 영상 링크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고요. 이 영상 링크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들은 다 올려져 있습니다. 많이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더 힘있게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동방현주 씨가 찬양합니다.

0: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6965님, 요즘 찬송과의 은혜받고 있습니다. 2994님, 찬송으로 고백하니 하나님께 더 감사함이 커집니다 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 또 링크 공유하시고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대단하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은혜로운 찬양 우리도 함께하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사연으로 신청하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꼭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도 보내드렸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하루를 달려갑니다. 0183님도 오프닝 우리의 스승이신 진리의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싶습니다. 3572님도 2862님도 4641님도 이 복된 금요일에 아 세상의 기준에 다 부질없음을 느끼며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0255님도 인문학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영상 링크 잘 공유해 드렸습니다. 6089님께서는 출근길 차 안에서 어깨를 들썩하며 이 방송 찬양을 힘있게 따라하고 계시대요. 아침에 들려주시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9148님도 6433 어제 건강검진을 4년 만에 했습니다. 검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겁이 났나 봅니다.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소중한 몸, 이 복된 금요일 또 주말에 여러분 이 몸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우리 8731님도 잘 찾아오셨고 요즘 찬송가에 은혜 받고 있다는 우리 2994님 찬양을 더 힘있게 부르면서 특별히 찬송가의 가사 힘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필사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의 등급은 몇 등급일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네, 성경에서는 네,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그죠? 그런 믿음. 분명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참 귀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 묵상의 가사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더 원한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금요일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233님은요, 아파트 화단에 폭신한 흙을 밟으셨대요. 시멘트 바닥과는 다른 부드러운 생명력이 있는 이 땅, 흙. 이 흙을 밟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셨대요. 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나 또한 예수님 받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 대단하십니다. 9148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어요? 무슬림들이,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면 좋겠다. 8335님, 오늘 아들이 유학하러 출국해 공항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주님께서 분명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마지막 찬양 박영희 권사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할게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0: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연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광주극동방송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와, 8월 27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에서 우리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옹기장이, 정말 이 아카펠라 찬양 정말 귀하잖아요. 귀한 찬양들, 그리고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과의 특별한 강의까지, 저희가 극동방송 PD 교육 때 이화여대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폭발적이었습니다, 반응이. 야, 찬송가가 이렇게 귀하구나.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며 이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함께 동참했던 우리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아, 저는 필사를 못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날 마지막 곡 예수 사랑하시면 필사는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순서지에 다 이미 해버렸습니다. 다 이렇게 탁 만들어버렸어요. 순서지를 필사책처럼. 여러분 꼭 오시면 좋겠고, 대신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께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링크가 가죠. 그 링크에 하복재, 임미성, 김지영님, 이렇게 우리 송경덕님, 우리 배들교회에서, 은광교회에서, 성지교회, 한결교회, 하남교회, 본양교회, 샘소는교회, 대성교회, 영평교회, 광천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시냇물 흐르는 교회, 야, 서울에서도 오신대요. 초동교회에서도. 대단하세요. 이렇게 이번 찬송가 콘서트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운영위원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방송가족분들, 그날 저희는 우리끼리 콘서트를 한다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올려드린다,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이 8월에 마지막 또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날 7시 반은 시작인데 7시까지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날 유튜브로도 제가 중계를 할 텐데 난 유튜브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현장에 오시면 정말 귀한 시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의 고백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하시면 됩니다.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 송정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지금 샵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콘서트가 그냥 우리끼리의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찬양하면서 극동방송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순수한 찬양과 찬송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찬양

을 크게 부르고 싶은데 이게 목이 상할까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할 때는 주님께 찬양하면서 힘있게 찬양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고백할 때, 그때 눈물 흘리며 찬양할 때. 이번 우리 찬송가 콘서트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있게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실 거죠? 여러분 꼭 와주시면 좋겠고 신청하신 분들은 7시까지 일찍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성경은 남성 여성의 구별을 복장과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더 명료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20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복장 도착을 방지하는 구절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각기 다른 삶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하고 동성애를 막는 기능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 트랜스젠더리즘도 금하는 구절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복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드러나는 차세대가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Good morning.
1: (목소리) 새 차, 더 큰 집, 최신형 휴대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죠.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는요, 삶을 확실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에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차는 고장나고요, 집은 낡아지고요, 최신형 휴대전화는 금세 구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땅의 것을 쌓는 데 집중하기보다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혹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섬기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쌓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쌓더라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선순위를 이 땅의 보화 대신 하늘의 보화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웃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오늘도 기대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브라운어십의 찬양으로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어떤 소유욕을 내려놓거나 빈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면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찾아와도 풍요가 허락돼도 실천할 수 있는 삶,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누고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아가는 삶. 혹 여유가 있다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 너무나 멋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늘의 보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더 집중하길 소망하면서 만나라고 출석 체크 받고 있고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또 신청곡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오늘 아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요즘 레트로 찬양이 또 유행이잖아요. 세대를 아우르는 옹기장이 찬양단의 찬송가 콘서트 그리고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용 교수님의 찬송가 특강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정말 은혜롭고 풍성한 찬송과 퍼포먼스 그리고 풍성한 경품 추천 시간까지 여러분 놓치시면 후회하니까요. 꼭 부지런히 사전 신청해 주시고요. 현장에 오셔서 우리 함께 진정한 가을을 맞이하기 전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그 중간 어디 지점에서 하나님을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찬송가 콘서트 사전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꼭 사전 신청해 주시고 현장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의 이유 함께 했습니다. 갓모닝 오늘 아침 땅에 보물을 쌓는 일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자 묵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 현장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사전 신청 링크 받아주시고요. 사전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 오늘도 이 땅의 재물보다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에 참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찬양으로 키모키모킴의 천국은 마치 띄워드리고요.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함께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 주시고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 환경으로 인해 저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께서 능하신 손길로 강권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이 외롭거나 곤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되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며 사랑으로 동역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부르심을 따라 떠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붙잡고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하면은 나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다 보면

보면은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돈도 변하고 때로는 건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때로는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인생을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길을 잃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또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야,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제기하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내가 떠밀려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인생도

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감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와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유브라테스 강 하루 지역입니다. 이곳에 지금도 라이트라고 하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란은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세겜까지 거리는 약 2000km나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여러분, 4000년 전에 이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단순히 거리가 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을 떠난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아버지가 믿는 신의 보호로부터 벗어난다는 이런 아주 강력한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 친척 집은,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의 안정망이었어요. 경제적인 기반이 있고 가족의 보호가 있었고 사회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지금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를 붙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내 머리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 보여줄 이 땅이라는 이 말은 의미는 아직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내비게이션, 어떤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는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를 믿기 때문에

때문에 따라가요. 그러다가 혹시 또 의심이 생기면 아빠 지금 어디가?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빠만 따라와.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있어서는 목적지에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떠난 뒤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 성공시키고 아브라함 한 사람 출세시키고 아브라함 한 사람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물론 이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말씀을 바울은 예수님과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만민들이 복을 얻을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그런 믿음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걸음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윗 왕조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속사의 길을 열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어떻게 큰 역사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지난주 우리의 청년들이 몽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 그들의 가정, 어려운 가정들 심방하면서 쌀을 전달하고 옷을 전달하는 것,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의 전달이 어떤 역사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45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순교했던 선교사들이 무슨

0: 기수입니다.
1: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 당할 때, 야, 선교는 실패했다. 아마 혀끝을 차며, 조선 선교는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아마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제2의, 2위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야 할 이유를 열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물을 법한 그런 질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득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앞날이 보장되면은 내가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로또 복권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프리카에 내가 교회를 크게 짓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갔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제 2000km가 넘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을 맞이한 현실은 어떠했는가 오늘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2000km나 넘는 그 거리를 고생하면서 결국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무엇이 펼쳐져야 하겠습니까? 빨간 융단이 깔려져 있고, 아브라함아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네가 풍성하게 살 것이다 하는 이런 환상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적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 빈 땅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미 누가 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은 여전히 땅 한평 소유하지 못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고생고생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마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곳에 온 유민들, 이 가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해요. 눈앞의 현실은 가난 사람들의 거대한 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약속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행한 위대한 신앙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7절 후반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은 가난 부족이 아니라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거룩한 선포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가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땅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환경에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바닥을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는 목적지를 다 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를 믿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 가사가 바로 그와 같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성공하나 실패하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앞장서서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가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어도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떠나야 할 차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품고 있던 미움과 상

0: 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루어 두었던 사명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전개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디딜 그 한 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인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저 천성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오늘은 8월 13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렸었던 2026 나라사랑 축제 실황을 전해드립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